요네 랑총기 롭춘 롭된바 리슈 비다 톱규라 튼긴 자료시 샴라 대코르티 선주쇼인 탈리춘토 정용키 름카 미치 챔비 시주 코르탄 레네 코든 셰주 코르소 지슈 체로 단위 제덤 뉴덴타 터블란 나조기 토네 롭춘 롭된바 리슈 톱규라 튼긴 자료시 정미슈 튼공탄 지조 겐송팅키 리슈 급여추 추산쇼바 나와딘진키 롭진 튜나야 리슈 톱메바타 两个 최신别 롭팅 바람에티 미지선배 人民 토교탄 레리组织 캐왕 겐송소기 레슈 셰슈 별리 주범마세 레미 두웨 셰슈 넘버 사투 체토 니마진 직규진기 셰슈 넘버 되바탄 레리 제뉴기 정다라 주슈 체로 당토 제외 정다라 최고 비니 지대 지기 로그램 소장 제유치 주부시 세경 시주 잡단 집어 튼주 중어티 장총기 롭춘 롭등배 레슈 쿠류 균투 레수 친유시 롭진 롭빈바 랑타 레뒤 치규르미디 랑종키 탄달라 다르치 신비 세종 시주기 체소 롭진 튜네 로니기나 랑타 레뒤 치겐라 녜종 루뒤기 체가다라 튠삼이네 커섭 리슈 체초바타 응아지돔 레뒤 로규르 몽유 토슈라 고르치 추링유유 세종키 마조 민비 사고나 레뒤 치겐라 로다라 칸라타 주 로제기 조준 커섭 토슈 고르치 니사시 롱수 주규바티 린슈수 롱아 균투기규 태단첩치 제유첸비 레뒤 카키 응유빈탕 리카키 레뒤 경비규탕 디송키 셰주소지 테니 겐송치기규 나와딘진기 나로카탕도나 레슈촘라 캐주 사바숨응유신유바티 촘라첸기 레슈티 레슈기 탑람 조어규와탕지 정치레 레슈지규티 작다젠탕 제균첸 균남첸제수 규와탕니 튜레탕 레남사르베 레네 망도 조아탕 숨제인라 사듀 켄텐 튜레탕 정조 튜레기 레네장 망보 코드윤 톱기 유치 숨마시 라자 총기르키 규남 첸기 토네 레미 두웨 두조탕 세슌탕 켈레 디듀치에 비 제자 손두초 테마 초디 레가 쇼켄소로 레슈기 디구 야고식 되유시 레가 쇼켄 류렌 춘키 타딘키 레미 두웨 두조토 레네 망보 규리체 두베 ཉེ ལེ ཤུ གི ཁས བ ཐང ལེ དུ གི རོ གུར སི ཅུ ཤི དོ དིང སི ཆེ བ ཡིན ཤེ སུ མ ཤེ སུ ཅུན ཁང ཤི གི མེ ཐུན ཅེ ཉེ ར ཐང ལི གི ང ཚོས ཐིམ ཁུང ཕོ ནི ཡིན པའི ལོ མང ཡོན ལ དུ གི ཡོད ལ ཁོང སོ རོ ཅུང དེ དེ ཅུན དང ཆེ རོ ཅུ གུ ར གུ དེ དུང གུ ཡིན ཤེ སུ མ ཤེ ལ ས ཆུང གི རེ མི ཅི ཅུ མི ཤུ ཐིམ ཁུང ཆུམ རེ ལེ ཐུན པ ལི མོ མེ ཡེ པུ ལེ གི ཁེ ལེ ཐང པུ ལེ གི ལེ ནེ དེམ ཅུ དེམ ནེ ལེ མི དུ བེ དུ སོ ཚོ དེ ལོ བ ཏེ མ ནམ ལ པུ ལེ གི ལེ ནེ ཁོ དུན ཆེ ཡོ ཤེ སུ མ ཤེ ཁསབ ཁེ ལེན ཐང ལེ དུ རོ གྱུ རོ ལེ ནེ སར བེ ནེ ཕེ རོ གྱུ ཆེ གི ལེ ཤུ སི ཆུ གི ལོ བཞིན ལོ དེ མ ནམ ལེ ཤུ དེ མ ཐུབ གྱུ རོ ཐུན གིན སམ བ ཞིག ཆར ཡོ ཤེ རང གྱོན ཆུ མི ཤུ ཐུན གོང ཐང ཅི ཟོ གེན སུང ཐིན གི ལེ ཤུ གུ བེ ཆུ ཆུ ཅ ང ཝ དེན ཅིན གི ལོ བཞིན ལོ དེ བེ ལེ ཤུ གི ནེ ཅུ ལ མི ནེ རི ཁ གི སི ཆུ ཐུན གྱུ ཆེ བ ཐང ལེ ནེ མང དུ དོང བ སོ ཆེ དེ ལོ བཞིན ལོ དེ མ ནམ ལེ ཤུ དེ མ ཡོང བ ཆེ གྱུ ཡིན ཤེ སུ མ ཤེ 中华民盟集团企业科技美丽团结亚团规备建设巧用的团结恰起你些团派让兄弟切团雄月塔喜鹊从的策划团雄的路穷企昨天老师变化西林图着急切不索企切不忙不变黑美丽团结亚团规备建设团结丁色突破规定当原则下面的铁国企生于三软塔本周美丽老亲电子电视老大主任宣判给言切莫将一天俺翠都西新堂企老师来团变化 你把头我来给什么事就多谈黑美丽团结切给你进入去坚持他团结了松江社区团金融局文件一百三十六袋钱的军电去录取他三十七岁老钱送去中华美丽去团结前面两团车站顶十七块钱送去但是从今儿给这的亏去等我去书记你们吃人去给这的亏头美丽忙我他米包忙不具备重不亲自娘对娘催团会了米的 西林局共和团穷死你别的美丽卡个忙早期团结集团用我七个月前送去盆将基础参与的空气中华民盟集团结合计美丽团结亚团规备建设老乡堂老大儿前面熊美创的遭遇头让军将基础参与看他老乡卡西林局的亏所年撇别起来开不他开往的亏起来团不切起美丽团结亚团规备建设期清水广播他南团所说了别的他喜鹊七八马赛 看着前天日常三日贴的西林图美丽雷团主角所给的陆佩却上前学不及彭兄基础人都陆不灵体登速一空明院长宣布韩星顺体彭兄你中华民

0: Zorumiti, Cardeto, Rangse Yugumne, Shirim Lechibatan, Mansoti, Namsa, Mumbar Cheyuse. Jesin Shujini, Pushiwe Chengtu Dani, Lotunju Tunga Korwe, Muse Pige Chumje Jutun Zorchebe, Nambar Chego, Lassar Nyoshe, Tadinki, Balin Jimdunto, Wedon Chowe, Guzu Loro, Muse Mungi Din Shivatan, Gorju Ti Jilun, Muse De Gurche, Turab Sabara, Chongju Saba, Jungula Chone, Dobji Gigabdu Chevache, Jimgu Shiguri Cheyuatan. 杂志不利宋家长们来电前年，拍戏为青春当年落电剧听的松林期，我们在恰恰拍戏前边决定我们把它切入去。忙做人间堂大年时了，得不定连续突破下去。你对陈冠秋期，你来冲着了，来年那批这就是冲突措施。两个随跟期，真人出在堂，连续得定期各国青年，起来看期，随中看期，突然把堂马前说起来年扩展切入去。 你对，这是总体，让天人类抵抗多么提出不同，第二天，起来改变列顿康的概念，落在弱脚堂，现在把所讲，小区其他萝卜节积极预报么些，起来免去错不同，查东小区直接规定前年，如果错不同，刚来要么说送去说积极预备，总控期免去你把二位切入进入去。你对，抢到重点的去，学校人员军进把制度前提。
1: 落不差的农民学校人员来在军进前边接过表示，结果他个他表今年说农民学校人员去来在组织前不谈，那么说军进别吃顿我，大过他两年说吃不是，结果那他同农民学校人员先去吃我吃了，规定前有事。你对，在于总体新装备前面落不差做不谈，新人来去忙错去，两个谈错也同个些送，结果比结局给予落不成规定前有。
0: 焦老汤别里说句呢，创作人别来去别跟踪你不汤，结个别结局给一套呢，这话区别就在套路当有时。三八不听见，天天平均三九年查理前提总值经过我，这些人拉汤，拉我群众拉，是不是前个难看，拉我谁人拉，这不这说难看，蔡英拉，年均收看，点拉汤这些人建议，天天平均三九年查理前年均收查。
2: 你看你，看你，群众拢听年轻猎工，来见龙青姨。
3: 绝对叱咤，推动东北塔，各地戏剧地内三折起。
2: 军队生军，忙催团练所，军强乐培微信地内签。
3: 他的建议，三五初辈来生地内。
4: 平常农村年轻猎户，投案农村去。
5: 三军滚队滚枪级别来参演。
6: 你对三军别猛些不能。
7: 三军别，也看明在当中。
8: 三军连接，接龙也多年，送了二排也。三军滚队滚枪。
9: 年初的女子，十年样子的区别，门庭。
10: 他着养差别，他在鼓励之上。拉到卡巴牛关系，地铁内食堂，结合森林堂，龙酒一颗色别，拉到卡巴也狂在体外去，来年看了配置，结合也颗色价值奖，龙酒切巧，脱去了玩儿阿个教育堂，天气人心了，玩儿协同给你去教育，西边农村，中国地铁去来年的配面，路程长说。
11: 中国地震局云志拉到卡巴，城西亚热了电价越了，烧浆火越低。卡巴塔安噶忙哎，来去了熊根儿阴间些，修在龙时间呢，铁东年浪扛点水桥。卡巴塔这一家日子七日，几个日子桥。
12: 喂，天呐，快出去接出来休息。
13: 卡几呗，出个六呗，出去好些久呗。
11: 啊，第一，
13: 看要年浪卡巴东大，你不得参详。
14: 中国共产党卡巴东大厦，哎，卡巴东大厦，千万莫说的是。
15: 在当地被三军超过邻居公干部上，他的邻居呢，三个超过邻居去，三军管队管中级别，其实邻居的是。俺那一天的邻居年终收看，变就行。
16: 三个邻居，俺邻居年终收看，变就轮住伊。听的三军管队管中级别邻居呢，就团作为车站堂，三军管队级别能在看你这支学员呗，邻居呢能团看这里行，脱口两岸三能有不休。
17: Tudo sabe, tem que ir contra, tem neta.
2: 지도 덴베 편종 예쁜율 디나세
3: 생교루 불뚜 근중 생교키 파츠
2: 생교루 근대 근중 생교키 메로
3: 다르키키 센시비티 편종 웅친 옌천 리고 그게 웅진키 생교루 초두리세 생교루 불뚜 근중 시비티시
4: 생리기 오늘 나 버츠 주된 소위 지자 집에 난 생티 신신나쇼
2: zonye che ge nyam nyong tha pe cho ti pu ti ne chi zha se bo chi
3: san qiu gun dui gun qiu li zhen qi jue tian zuo yu chi zha nan zhi
5: san ge lian ji ting di jue tian zuo yu chi zha xi bian nan zhen nan na ba zuo ru xi zhi chong ge le chong mo zong ki tian gong ki le jia xi zu ba tang qi de na zuo jie ti mang lai di ji zhun bie guo ki chen zong guo jue tu 탄잠종종충중시키 튼례 추규를 냄부 시크바식 년주쇼기
6: 초모종키 로망부진 튼진시의 미부탄 죽뒤시의 쇼겸네 튼을의 시속디 고급 탐진체신 튼례 탕부 부지 리스동화탄 튼례 니바 똑체동화 튼례 손바 토로동화 제기 폐지에 동단을 탐보르미니 천딘신조례기 코지시부 노르신체디 튼공기리제테 튼례 기리제탄 벤조르기리제 멍초기리제제소주와라 모튜그리당시 코지시부 노르신체네 퍼리디아키 뷰다키 게다추체 치루당와 서범이 시동 숨제초지 셈비 퍼리자당키 자줄라 지릉우주 제동잠 유지 대개 자라라 시주딘바마세 타동 자나가 자참아부지신 랑총키 초주 치외 저출되니 살롱총의 퍼리디아키 샤뷰타라 조양 침부시 대니 랑총 캄기 조모로 난위 락다 침부시시 원장 산에티게 디야 망치와 카도르토 차비 족뒤기 소자 집부터 디야 망부미라 총남이야 하람 미입듭 퇴공길이 제티 벤조르 길이 차라 욕하고 좀 없이 제로 니도 예매 집도 루진도 고바라 땅땅 계급지 우주가 되기 시주다 대신 정습 다르게지 탑주라는 다르신 조모 종기 퍼리디아 소사자와 띠와라 제디 퍼리 총대타 컴부샹토 퍼리디아 주비 등 시속부터 신진 총조 첸바라 제네 냠레 강타 퇴조 족족바라 벤종 퍼리디아 퇴레 폐제 체유 공사 접시 마치 공사 당념레 강 족두 댄시제 송도 제외 제답 캡디 당디 소자키 최신미 저와타 레뉴인 키뉴부총와 뷰다 게타 메바소키 네튼 제리신 타주 제부탄 제지 뷰다 지신타 웨법 켈린 방든 후다 제네 퇴레 피제 키 멍시 균체 메바라 딘도 당휴 지 공시 지급 진리 쉐바 던진 줄미치 대달 쉐시 명아라 사공 제네 냠구 냠레 제바주 파리디아 튜네티 사제탄 캉마르소 종탄 취 접계를 협진 냠레 캉망고탄 냠토 튜니탄 치종 레디 튜니 사공키 가게 메바르스 유지 제로 니도 야민 니슈 쟁을 호로 처음 종기 파리디아 라규 고탄 티 숨탄 시동탄 시동 제제 제주 개숨치네 튜레 진탄 총소 진기 취제 균체 메바라 토로 진규 레진 처음에 네딘 킬레 데니 코디노싱 제부탄 제지 규상 소비탄 라제 십슈 뷰다 죽뒤제 제당 퇴고 창도 당디 퍼리디아 퇴내를 되니 멍초 신다르기 편제 균체 매바라 퇴바라 제균비시
5: 냠토 레리 다르게 당내 감배 룩소자기 멍시 된도 당와 서범미 시동 앞제 된주 이사를 위배 조모종 뒤나샹 구루 종주 티니 초점토 착신 초주 차탕 센제 초주기 양배 감배 룩기 샤토와 첸보유 퇴공기 렉자티 퇴내기 렉자르 규르지 녀동 주루로로 종기 맹위 진동기 천된 진기 간배 룩소자 딘시 준바마세 거기 간배 룩소자 냠레 강양 도그 체내 조유 냠레 강기 나렌 룩렌공라 펌니 마강난 슈규 캡디에 담와타 냠레 강기 지규르 토담타 천종 제바 코르규 천된타 군세 녀경 체신 디에링 종주 당인 레치비 니티티 렌김키 룩 냠레 강기 마강 두샤유 녀동 줍든로로 자딤 남잔 된규 총와레 군퇴기 센제 뉴슈 총두치니 간베 룩군주 톱제 제대로 송유 켄덴 룩소자 야구체라 켄덴 룩체종 대외장 야구체신 냠레 칸키 렌군강 촘라르 쇼바타 탑람제네 나지수 규종 총바 죽숨타 유링 냠레기 제와 쪽베 네 땡기키 뉴룹 탑람 땡부식 차유 녀동 니슈로로 커기 간베 룩소자 냠레 칸키 니티티 냠레 지접 칸타 옌라칸 족두제 송두제외 폐제 말라종네 종콩기 종조림배 연락강주타 님규체디 로루 룩초동락잠 유루체네 시에 땅와타 yanla kangla bobara gori chi sumjil haksam yungjiru kuti che yu. Chongzo yungi tuizan duji tuinje changma nyamle kangna shubwa maase. Yudu tuizan chungni la heba jengi kebo goxie siju longsu juji chungne. Tuizan changme tuinle ki kebo longsu jutub yu. Nyamle kangki rimzi kimna gori chi nige zam gojim yeb yu ji. Guru chongzo yudang zibu shuji tang nyamle kangki genguruwa lakwa cewangki xieba tang. Kongki, nganzui todong xiezi chonggui tang chomo zong zong tu, taizong conggang zong ne, guru chonggui kambay luki buda ti geta chuzi, chiru dangdi, yumi cui yungbab lorile lorile mangdu dongzi yu, ji xie yu bari.
6: Jengam da dine tuin jing cha di, cheng chu kian din tuin le yi xing che ba, chorong du ju bi tang zang ki chu ti nang, chongme chong naro xin xik di, chongme nyak gu yu yu bji. Sane di kara, nyata xie bui bi, sa tu nyari ti hajang ki, 군비 지지 규조 리시 기마타 미탑라 디니 소비 체규티 뭐마 저가위 가네지 김시 제로 니동 야메 주드윈 로로 종콩도 기 슝공 켈레 변종 고핑 긴캄 친제 체유 긴디 공시 처음에 긴캄 튀레 링토 주바타 디 라제 각드 타 최다 양양 체바규 미탑라 디니 처음에 냐고유 소비 체시 라제 야도 체바타 체지 공시탄 디지 냠레 강지 송도 대회 폐제 동당자 세부스 유지 켈레기 녀리 송정타 녀족 소비 텐제 치르듀 레뉴엔 팀종제기 긴코르게 유비타 총조림 배 냠레 강키 녀리 소비 토담키 긴코르게 유지 샤르시마티 구치 총미 냐고유 소비 냠레 강니 켈레기 구디 제베 드리시시 켈레기 직주로 코드윈 제베 녀족타 신차라 딘디 냠레 칸키 초메 냐꾸유 소비 제바 코나리 림지 이겸나 망초 숨지 죽지라 바파라 용조로 꾸지 토바타 제로 니도 야메 뉴시생알로 용바 고르티 십지 십시 총엽지 냠레 폐제 동괴나 긴캄 낭미 도조 미종 변종 고피 긴캄 첸제 체유 긴디 공시 첨라 비징리 쉔바 푸부제 시키 미다르디네 소비 제베 시균 치로 동어타 접지 공시 기비타 록동키 레드윈 규티비네 사네티게 리지키 냐리라 딱종 제디 서비 록드윈 추 긴캄키 타제 딤프로 송기규 제무르 접시 제로 니동야메 뉴시쟁알로로 켈레기 초메 냐꾸유키 녀주 티갸탕 업주 학삼 소비 제베타 매주키 냠레 강시르 녀주 티갸탕 송지 소주 학삼 코제 제바 대당냠토 긴캄 라소 제바라 녀주 티 뉴시자지탕 아동르 접시 러시브로 총소 냐자마티 시타 제동 학삼 뉴르체니 리카기 구치 멍어 고르티 갸탕 뉴시자솜타 아동 접시 정조로 총무정키 총양 레그탕 총양 지르스윈바 총양 켄주 덴바제기 폐제기 럼프로 모태괴리 총노로 숨키 뷰다 지리수 동화타 탄장망소키 초 지리수 당내 히말라예 혼답수 다다라 멍추키 류사바 정주임시
5: 생일렌제 코너 안암주 센트바디니 시즈 총기레 총무정키 퉁궁기 렉차르 시주바타 제덤나조 제티 망라 디규 준비 고르기 텐좀 고제투 탄잠 종종 충중시키 퇴례 조규를 낸부 시 그 바테리

미리 듄지 괴비제팀 롭중탕 락달체디 미리 카키 레지 망조기 개크기 두시타 지망기 두시 팀중기 두시제 서두당에 지소용러 레튠주발 팀러디마탕 튠다체디 팀러듄바 내듄 탁주치디 팀취바 겐더시규 팀러디마제기 코리오 상부시 준글

0: 一天一天我们团队三队车主提前确定官兵车棚起一天我们东主电部派回给您前行开来看这个团队门卫组织起马子卡在那边那天的命令原来我们刚提开来起我们车队组织起马内三队那天边的门卫组织决定卡在用完了各地当我的我们刚提起罗国起全世界那边托呢 만에 차장 용자 제규로 그디 당시 진대 준비 단주 파라 니지 총결키 최대 리시 시이 캐레탄 캐리안 소총 투상 제동 국제 구축 거구라 무벌 걸 통주로 숨지 송아 탄 제종 아동 앞에 신비 샴티 핑 니지 주민이 슈비탄 캐레 숨지 소주라 초 숨비 조준 카지 쥐로 제리 총대 치비 초대 멍을 두지 키 콜보 양토 당 역시
1: 신내 무강 변종 예라 무강 기 무병 확장 걸 통주로 예동 내기
2: 偏重的念头，不再脱为偏见的了不绝。中国新变鱼竿偏重严了鱼竿。我来台北过年，咱娘他团结，若是西屯街塘边边，几座人路给每日给这我三点塘偏见当地。 天津塘九九西边西屯吉兔街塘边边，几座人路地偏重三百组准级别，多票全部恰不切回。

0: Tujunganchu Langkor Dongwani Dona Shingla Zirong Langkor Dakyongki Shijia Yabu Mahena Kirang Kaluwa Chenten Shingla Zirong Ngam
1: Tujunganchu Langkor La Jijia Yabu Tumna Yang Langkor Ki Gyunja Rini Rengi Ki Simu Tumna Kirang Chetang Dienbe Kaluwa Shi Kala Yin
0: Langkor Dakyongni Zena Pita
1: Dine Wangcha Dienbe Dinshu Gondun Gyu Kirang Ki Gyunja Rini Ki Langkor La Dakyong Chetang Ne Langkor Ki Lula La Gyunshurwa Jutab Kintub La
0: Dine, Kiranki, Langkor ki Nungtan Lola Chunjung Chitane, Kolor Shipshi Chitanso, Langkor Dungkapki Junshi Te Kendo Kangnik Yongtu.
1: Tada, Kiranki Sensinbe Lichen Dini.
0: Dimju Tete Lichen Ki Nangse Lichen, Langkor Dakyong Shiptingi.
1: Lengye, Lichen Naan Shukyuru Gersushu.
2: Sanenge kongge parge nalga tanda shubin nangxin nabalenge ki kese langkongi dargyong da tanda xin lola nyamzu teki nangtun liya da ji kenduan andu yu namina nganzu jimzu techen le zengi resa mima nyingi langkong dargyong xibi le zeng nalga shuji yina jiru netun longzhingi techen kaba angzhan lego ge guqi chuge sunga ni chu chu ta chuge jinga dun dun gu tanda xin chuge ni ge chu dun dun ta, chu ge ni gu, lego ngang ta ta na xin, kyu yin di gui to ki, pyo gui sung ga chilam dom, xieb gyu xie yin na, te ga shu cho wa ta, ta na xin, na zu li zi, long chin ki sung ga chilam ta, ta na xin, kyu yin di gui to ki, da ji nye lam gyu xie yin na, tui ji tu, sen si na xiu shi la, te dun guo chi na ruo. Lo, sen ling ge, xia mi yin na, kui bi long chin, te dong kang gyu xie yin na,
3: 那就雷森给电视观众监督在哪里呀参照收音咯给他说不得了说不得了来塞呃空个雷森哪里给了给他做起南国给西道个嘴边路拉卡几起他起推军错位哪里呀这个了几大不用看这些南国与美起过的给这里南出不这是完了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 야 칭아 케 고약 직다 장라 잘라 쇼르야 락자 티싱기 인데다 직 근들로 소급치야다 인디 잘라 칭
2: 그래서 다 생겨나가 다들 송야 랑고나리야 키 군이 세 군이기 니셔바겨라 니사디 니에바르투 사디 고고고르발라
3: 나리 인직 고야지
2: 제당 나주 직 랑고 저규치 비 그림 처리야 바겨라 다시 랑고기 추고리야 다시 균쇼밤 야면나 저발라
3: 나리
2: 랑고기 다시 좀더 바직 담선알이 팀발라 속베딘 제기 직 자차가 니수 체베 급리야 인지 민지 배주 치아가 된 제가 요체로 쓰고 매죠
3: 나리기라
2: 레세레세
3: 당동마 디르샤기라 단다 직다 문진나 로리야지 인지 민지 케고야지 잘라디 딘디시샤기랑 단다 지단의 망치아시 단다 나와 좋은 게 이렇게 나타난데 먼저 토하우스로 진주시와기
2: 어 제제제라
3: 그 워디야 당주 티야 단에 개개슈나 다빈스라 진노부진 교시 타부제 연교다 세우자 연교시
2: 어 디녀게 결라 단데 버급치 다데 지슈랑고 카지 나리아다 지 메바블라 소베딘 제기 지 니수 테베급라 과 저거 뉴르급다 다는신 지 소레 타구유나 시에고도 자고도 잠바 랑고나 탄데 직제 먹고 된데 샤나도
3: 결라 나리
2: 제대야 그래서 토아 잡지
3: 제일
2: 야 먹고 어디에 대 잠바 야 지 치 제노부 된데
3: 나리 치 치로리아 토한데 메브지 나 로르 디신 교셔리기라
2: 레세 레세
3: 다디 토아데 디르샤 기란주 직다 네줄라베시고 제노부지 코인지다 시에고 자도부지
2: 제제제
3: 저디 시에고 자노부지 시작이라
2: 레세 레세
3: tene oog di nalog tidi kilangzo tanda nyurkyub takwati tanganzo kyageshun anjo tai siral
2: oril
3: di chikta mocha chikne jo labda njayna kukartu jayaki tishingi dirisha kila chulida chikta tembe buruliya ko mingi gwajad chikta tewi na ani kato jaya ani toade kato jik shegu jayada
2: jindik
3: dirisha kila
2: jila tāma līpā lāngkō chūla sōpa tīndēnā līyā lōngjē tīmbē nēsū tēbē gāb līyā mā shī nāmshā hōy gyūndū chīk tēlāmdō gyūbē gāb līyā tāntā tōngbā lā sōpa chī tūyī zāmbā tanda langgong dang ki dinja thakbo di
3: soli ya
2: dinja thugo rwa la.
3: Lari
2: yi. Dan yin ne langgong chu na longbe gabli ya dimje dhudu zangba yang songyin le tawar chibe gabli yin na yang kwe gogin che go rwa la.
3: Lari yi.
2: Chesan dhudu zangba tanda lula tangbo zedi towa che medi kare
3: chi
2: di yinji minji pa jie jie
3: songyin
2: le tawar chibe go rwa la.
3: Lari yi.
2: Nesa nesa.
3: Tuxra gilang zunam gyu jik ta thakwa kyebdu zane thakwa kyebdu dine nimje trashan dharo al.
2: Zhe zhe zhe.
3: Ta ting saan moro mangcha zhi gilang zu diri thakwa di pescha zhan jik ta moro jik tux nezu labe baru liya ta tux zungba ta dinte ekche ta nezu shongche kolaya kyom tebe shugo thakwa di gilang thambu chadu.
2: O,
3: rinxing. Shingye tux timjam zhe thambu yaw
2: su mili
3: bet kugyo me su zhe.
2: O.
3: Ani gilang zu thante jik di Koja jayas
2: mebel. Koja jayas mebel.
3: Di jay tuho maray. Lagwe nim tuho maray.
2: Ko thambo yaw. Malnambi na ya tuyngu maray. Nangu yin na ko. Kare. Chik maa gyu chan ya. Chwe kudu zamba.
3: Nim
2: chichan kwa chaks tuyngu duwa.
3: Lari.
2: Ta yin nele. Kenye dinte chay tuy zamba.
3: Ril. Ta ko chitane kya maa. Dunju kyo chu chik paa. Tamiyash mebel.
2: O.
3: Thambo yaw tamdu. Anu ko kembe sur chay chay. Gilan su tante. Thakpa di chwe tuho maray.
2: Lesa lesa.
3: Chay chan yin chi ko yaan ji. Chay wa nyeba odi ri gila.
2: じゃじゃじゃ。とストームの。ただ、タコとしょや、じ、た、感じる。タンボソや、キムチェディディリキマ。キランズ、チャン、ナムギュチ、タルヘルシテジュセネ、トスクギョギブデジュセネ、タコニムドロケウムリ。オレシャレシャ。てね、ホプティチェムネ、ヤク、ゴジャティルグリ。オ、マティンドマレギ。レセレセ。カレギルマティナ。ただ、ディ、ディシャネジュラベプロリア、ミリアジ。ソンギブアラジャンジャマチェ。ミパチュギナ、タトス。ダブジャータ。
3: 제가
2: 가슴 동고 쇼크 처음부터 대두 잠바 파르지 파직 때 온데스 파르야다 딱 겸마디 다가 알베치 담배하고 담제 제제제라 나로다 직진만에 당글로 마차에 뒤치르셔기라 레세레세 뭐 대사 결라다도 순두 잠바 아래 로봇 탑자리야 디 텐쇼라 디냐리야다더니 가쇼레지 년전 트위 고로중 제스지유 고랑원 니 라고나야 직된데 슈두 잠바 탁보디 쇼크 처음

미리 듄디 괴비 제팀 롭중탕 라다르체디 미리 카키 레지 망조기 개컵기 두시타 지망기 두시 팀중기 두시제 서두당에 지소용러 레튠 주발 팀러 데마탕 퇴다 체디 팀러 듄바 네듄 탁주치디 팀취바 겐더시규 팀러 데마제기 코리오 상부시 중괴

0: 이셔야 다 기신 진짜 내 좀 뭐 저도 쉬운도 있다.
1: 제제제라. 어. 단다 미수고나리야 자 자연찬의 쉼기는 단다 비입든지를 때도 좀 봐. 하장 좀 뭐 타는 장례 대표에서는 테마 작업할 수 있어도 안
0: 나리.
1: 대단 직종수 랑고기 단다 지 로고 찬의 쉼기 내래. 단다 미가 톤톱도 수업도 때도래. 창게 밀어져 도와줘라.
0: 나리.
1: 다양 마통베 딘제기 고 고고 싱싱기 솔라 딘제 망고여로 봐.
0: 나리.
1: 세사 동조 즉 최고 당대 랑고 소르네 마 튀베 급을 이네 개개 비게지 팀딘키 고 직제 직조키 세시디 강고 튀데오라 뭐 튀나는 랑고 마 첨래가 리그 말발라.
0: 나리.
1: 다 디간의 지 큰주문 중기 교수 딘데 차디 냥가 첨보.
0: 나리.
1: 세소리 냥가 첨보.
0: 点下来两个钱不，那得差点儿，把你给了。那得，那是那是。他讲呢，第二项给了，可不是有这么个，人就不这么。是是是了。嗯，讲老了，他就你就学全部老多东西了。
1: 是是是了。
0: 那第二项给了，俺们说，但他，我这拿了老古忙不起，俺说他说不干，咋都不起来给了。
1: 是是是了。
0: 他第所有人就讲呢，老古的缺呀个，这老古那边学嘛来给了。
1: 是是是了。
0: 但他还是靠着啥学着呢？是是是了。但他讲俺说，你们去台湾吃呀的。 다지 그걸로도 디 그걸도 마태에 비해서 로 유배주고 아니 밥에 주고 다개강을 지시고
1: 지금 배수로 치고
0: 어 아니 어도 세체 로고디 잡아자지 디싱지 다 마켜 배수지
1: 그래서
0: 디세셔도
1: 과 마란조 단다 미르비 지 자연의 수비네 자리야 다지 차르다 범르든 제 개바 전부도 완결라
0: 나래라
1: 당나신베 자소수 지 미르비 就村内的啊，特别亲热的这个嘛了吧了。
0: 那
1: 对了。听说说，南国跟南罗跟罗桂来，这铁道。差旅报名嘛，我要的啦。罗桂，但是一批个子，乡镇市内面都确在了。那对。其中这么这是吧了。那
0: 对。
1: 加上第一个，他不团员队那批个子，大大的去，参谋长说，车队，再人不接车队，根据我们就拿不下的。 他的民宿也送给了的春节的狗狗节送过多了，那这个春节的俺这是完了。今年春节的了，你那人你去，这说点价钱的水平能来，但是告诉我这，这南美单边的这个差距也不下得多了，那这个，那都去了，没事。
2: 주식이 우승출 양타기 람니지
3: 샤차웨 챙규티 닝니웨 여무인
2: 다리키기 센심바디니 편쇼롱친 인천리쿵 표게롱진키 짐주 테디시비 리센시

0: 나발랭기 모투제 나줄이 전생생 당교 있나 가쇼이라 대당 대송수는 결하고 체제 있는 모두 나로 나로 말겠라
1: 내생기라
0: 고량아 난 얘기던데 즉 랑고나리아 인진민지 예방도 즉 처지다 결국에 요새 칸시 모두 시 초보지 좋아라
1: 내생기라
0: 내세 다데네 랑고나리아 예방도 결국에 내민도 처지 난고에 다시 요새 가서 칸가부터 가리라
1: 칸가부 디르시기라 지단에 다저 모두 사바 뉘베 급수 겹로리아 다지 문화수선데 디쇼라기라 콜로드야스메 베기라
0: 제제제라
1: 감바시오리
0: 제 콜로드한테 고 로세스 거르발
1: 제일
0: 도즈마 드야
1: 세오드라 로세스
0: 콜로드에바 라소바딘 제기 지 니즈 체제 콜로지웨 급기 지지자들발 제제제라
1: 네 감바데다 티네 디르자기라 문화수선데 야
0: 디야
1: 캬야 디리야디 진진 캬게시오나
0: 제레
1: 오코야 디야 캬야디 어디니니 양인지 지 고도기라
0: 레세 레세
1: 어디니니 직다 정기 나올 때에 양 직 나와면 좀 그런 식도 다 다 링스인데 때문에 양디 어디 인지 민지 차창 스고도기라
0: 레세 레세
1: 어디니 디샤인만 직 다른 뭐지 퀄리티 없다 근데 있네 한 직이야 소소람 산지 제도에 같이 제조조지 디싱이 제만 좀 내 양지 락지티의 차창 주인은 그런 수다지 랑가 수도한 밀로 붙여서네
0: 라제리
1: 사장 케어에 야답되어 차차와
0: 제라 계세 라서 되게 매미는 알레 콜로스 거트 투마르바
1: 라리
0: 니네야 알레 트로고 삼는 콜로야 짜고로 봐
1: 라리
0: 짜다 자원이 투마르바
1: 라리
0: 그래 미마고 이네 급제 급제 감진이야 짜토르데 베도 콜로 즉 내수 체제 비게 되버다 된제 임비나 마 고고다 야 직지스다
1: 여행을 매봐
0: 인지 고야시
1: 가시안 팀탄들 레블린데 요리 가시안 도스 텐데 팀겜 거 리리든데 요리
0: 네세네세
1: 다디나 일란스 튼 지단에 안에 게부르기 디시도
0: 지세
1: 어
0: 쿄토
1: 타바 제일
0: 제제
1: 타바지는 시도 전에 탄데 어딘데 탄데 튼 쿄야 말로게야 코콘 로가 로가 그제 주제 야모르 체네 체악 로가 저라
0: 제제제 근데
1: 모두 총이 나 어디리 샤길라
0: 레세레세
1: 다디 탁바디 기왕나 주 페주 단사디 쪼디 디르샤킨라 아 다지 뉴트리셔널 멤버 티신이 직다 국교 다른 것이 렘나 안지 야멘 티신 타니 원데리 아모 소세티 발렘 트야크 딘데시리샤
0: 레세레세
1: 다지 뉴트리셔널 숑람다 인데 이네야 기왕주 탁바디 페주 단제 트야므도 기라 디 트초음도
0: 레세레세
1: 다지 인지민지 다 개바케야 탄다 개게준 토체시로
0: 제제
1: Tene dijito gila, chagyev chungna, ti gangliya tinggilang tsanda, chulo liya tanda dishori gila, kolo, jik doyoba tanda jina, doyo mowa cheche, kutu nga nasu tanda,
0: Tenbe sochi.
1: Zil, gyage liya tanda, la tiyao bujao siri.
0: O, gab jengi pige jik, tenba
1: kebe, chulo ne,
0: tenba kebe jik puka ya.
1: Zil.
0: O.
1: Di yanji gilang tsanda jik tarang bo tchin, yanji kolo doyoba tanda jina, injimji, 딱 근데 저래 콜마 꼬지 디치 뭐 하지 kardu dhagarang saya limbu kyabaya shidu.
0: Oon dhese.
1: Dhiche, dinyamdo ya kina nga sutanda, chungmuna ya, nga sutanda SUV chaya kashili ya, kore di yori kina, tangbo mota di gyablo li ya, kolo pu kyabaya di.
0: Oon.
1: Dhiche, ne ya nyung nyungri shiri.
0: Lese, lese.
1: Kashili zinze yori, ta ya pu kyabaya chi kudu kina.
0: Lese, lese.
1: Dhagar shita dhagarang buwanda dhinyay na, dunyi ni ji ku kanda shuri kina, kolo limbu kyabaya da pu kyabaya di, 언제 공항 탄다 뒤에 중간 나로를 양직 되어와 제제 중간에 양답 되어 쉬었더기라
0: 제제제라
1: 어
0: 네세 다잖아 탄다 공항 견라 그 수학이 멍시 즉 창구비 탄다 요체 칸 맛이 도와라
1: 로이라
0: 되게 견라 그 민디게 도둑이 쏘나다
1: 네세 당부 뒤에 시작이라는 건 탄다 디슈얼 최고다 탄다
0: 탁고 디 토와디
1: 지
0: 제 토와다 메디
1: Chi

0: 개구주 된데 주도알
1: 나리
0: 제자 남을행기 야다링게 레생기 체리디 규제를 와기라 야 파테제 기랑기다지 랑고나 로키 단데 콜롱어 뒤슈베 요체 멍시디게 창두게 즉 시교스교나네 여거스부도
1: 나리
0: 저발라
1: 창요만 세기라 양직 배주 유미
0: 제제
1: 유미
0: 제제 제라 니네 차샤비나 양딜레 개부초나 양치기 단데 변나 뉴르교 감다 주딩게 타바 렌고게 지 한바 개비야 단나신 푸개비야 라소버 디겐데 지 야 트레디셔널에 영매 줬습니다. 학된도 지 균정부 치리야 다지 사다 정보야 교고님 칼로 진군의 슈나 대외 디테일 지 토나나 디케 침부스 통도라.
1: 나리.
0: 그래서 단나신 게라 다데 큐인 디그 토레 양아 주 차조 망고 지 가다 다단나신 게라기 다지 세르 야오슈나스 도지치 제수님 먹고 돌아 괴지도 고나 소래 그든치 쇼인 도지치
1: 도지로
0: 나들레센데 도시에 다시 좀 쇼고 일라 나나서 와르기시 바지든 난게 바산라시 바산라리 고다니 쇼인 도지치라 레센치 메나 양게 제시 없이 링게 저스티리

0: 谈的你毕竟起出自旧的大大事
1: 尊重堂农村的话
2: 作为普及两年为 尊重对接第二期 我们苏里马尔行图 米其英里对卡尔冲
3: 恰恰白马堂冲别 中日古贼对目的 新天传播连接处 念往级别 四十步
2: 尊重堂农村对话尊重堂农村对话
4: 자스탄대비 센트럴행기의 공감상 땡디기 젠키난도 중국의 종캠마 도원준기 잠바당 잡상라기 표계도 규르신 변종미마 비준강의 비준남의 중진 강라마부 시바디 편올기 중지당 양준 휴규인비 세나유표 센트럴행기의 중진 강라마부 시비의 종캠마 도원준이 산시 난증투 구충바당 너칠 흉시바당 흉공 캐리기 레수낭용시 단다시안투 휴유 공리 중국 전바표 튼조기 국민당 중국 연수 좀지 롭초기 렌진 루슌 좀지 롭딩기 급주시베 토림 심주로마 제시 공기 중진 강라마르 시바다 추리 규바 시바 뇌지 좀지 느리 느리 시바다 구슈구슈 시바소 잠주 카주 비주난 용시 공기 잠주 카지르 중국 전바표 시베 튀딥기 에투시 차가다 징주마기 직세 시베 튀딥다 세마 시베 튀딥기 차가다 급계베 빙신 소좀기 차가 소토바다 잠주 가지 치게 기기가당 부일 주르여바 마세 계지 비딥 전초난 팀마 쇼누슈 중진 칸라마부 시바디니 중교 좀바부 튠조기 존에도 로규르 체베 중진 표당 저여바 시긴바디니 표규르와 미립니기 중어주네 민남라 중화 미지 능규기 튠지 저와 세균 체벌식다. 대외 양신 자치외 통계 토안에 미촌의 기간열을 루당 튠베 섬시 사무 체베 잠취식시. 샴라 탱계기 중규 좀개마 두엔준기 잠바당 잡상 라기 표계 규르신 편중미마 비균칸의 비균나의 중진 칸라마부시바 편놀기 좀지당 양뒤 휴바티 류줍듄버티 세러나 유잠송지 남케 타니 주다르 직제 진나 솜솜도 출신 대다 튠기 주버자라 양니 강시기 제직바 당양자 그 삼발 진나 테르 차라기 슈득기니 격섬 디그르 공화다 장니 장 아차 숨과 치신 숨토 룽숲 차규 최도 캐나가와라 메세바다 차네 치와 양나 등네 치와 또네

치워서 치듭진라 마트바라 칸다 격점 치는지 푸틴네키 나네 치거투장 제바바탄 시그르 추구충충 태양 치듭메바다 뜻디 제집 직장 샥추 진유 메베 탄섬다 갑교르탄 탄섬 주춘다 양심 못된 명예배 스시토 빠제원바 사지 휴뉴 조시 김두 지시바 동담마이나 못된 명예배 창탄이 양심 갸치외 사차식 인식 디니 랑김두 지네 양이 그 강식 제유다 답신두 두배 튼두 세몽시랑 둔답민두냐 사수기 참수 제쿠르 현식 잠두 립싱 세킹이기 균미체 발모 Marxie chile pardu ngocha yubi bangdian jingbi pimi tarmashik zhekur ki chirtun. Zhexi dang lui dung tongche ngodong ma le shizi jung nakbi pimi di gal le che jikbi sotun ni kemu tse tsirchi. Zhexi ki xunde simde gyu ni zhekur nang tu zu. Lui dung ni xunda dokchi purba am do me bar te tsum tu ni. Pyome di tsuru wong ne samda di datuwa du korwa kashi gibata shunde gubla shuzam chebe tima nidu zataan togyo. Tine pyome di kuy dundu wong ne yarpep shibe chakya chebe loo dungki nyamdu zhegurla zuyu. Zhegur nangi jangwe nam kuy miklamdu charwati zhegurki uysu jakshua le suybe mitab zubata. Jakshua tukung nakting tinti zhegur ne chirtun Zhekul nangki dingyu su pietajik chetu dangyuba tito, dajata, bagbata, shakambu su gedu. Zhekul cuxi nakjing deba zamki tini tukla ca tambi, qi wendan nangdu poba xindu myung. Zhekul buugi xiamyu su nyeji chungchung nyi yuebe to, zukchuta, pyoche, che jibur dimne xadu. Pyome ti kuni nyeji to dyogyube lakda cheba masi, cha suma tang, 샤깜부직 제시당 표면이 개체 유점 시에지 표면이 모동네 가카키 남주식 때네 지적강 제굴기 칠퇴바다 쉰다식 쉰네 프로와따라 강리 초스규 로이동기 깨나나랑 제굴기 칠장다식체 야치 외 자탄뉴스 군이기 쉰다 박빕강 자라 주신 유발레 아차당 세모 메통라 차라장 메통웨 샤깜부 사신 자수마뚜 진제 초와라 코콤신 짬바당 자수마당 샤깜부 제라 균어 중네 믹데바당 진놈 짬키 마르스바당 닝바칸이 예지 두기겨라 샤깜부 선이 이와 지투바마세 타나 누루기 차시에 강기 샤신바 신기겨 이나 샤마푸니 더둥양 삼메푸 군이기 진행 샤간부 10대 대미당 니네 장가를 능률 다주 로이동기 대주일라 뒤김 뒤초와 약부 유수도 지주 제시기 뷰리 망치와라 삼바 점이나 조 유미시 콘츠 자탄토 누루 추직 초신 오마 조와다 야 둥크 약사를 때못대 니무 소신 시주디 박비 생자다 뒤중 초신강 초와 기기유 지시 최고 자신 강엄지 로이동기 믹줌네 회부르 예수 제시장 무트당제 니두유르 제쿨난 크고 신두 심베 나와 퇴바니 제시기 무트레미 니기 파르두 데믹제시 클라나두 차바 퇴바다 키무트양 퇴베 로이동기 제시기 류 쭉쭉당 제시기 아톤 갸바당 믹푸르신두 제쿨네 칠퇴 남가르 까마 메통라 다위경 메메 늑수니 특리네 디커공와 랩집두통 녀월립지 응은드 개바식 달리 퍼버티 속도치싱 정론시시타 메나추두 샤무퓨티 로위동당 제시라 규디슈 로위동당 제시기 체두 규련로 퍼미티 제구르낭 주지 자기 미주티 특낭 쭉잠 체싱 매치 쇼마 바르웨 웨 침잠다 제 쇼웨 라미세네 상레 수베 쇼마리앙 세르웨 침침도 주루 페메티 류 구르신도 지워 감부 첸잠 주디 텀낭 루베 응은더
두어 나쁘 챈삼 출신 티네 메말 침침 두 바지 띵두 추디르 나쁘 식샤 저시기 진다르 차 챈삼 제지 자징아 링물다쉐 유이삼 송지 기파 띵 어떤 용수 균네 타나 콩주 남바 식양띠 로이동 샘참네 칭아 기파 띠 기파 따삼체 딱다 기바 지식다 유진 쇼마키 군단 티점 세부 메경 지슈니 뇌차 댐바식 임바다 지유 토도 대동 유침분이 왜 침침도 유바통 로이동기 라마데기 제시 칩테네 조규시 규외급 제시기 체도 랑기 쿠마네 마우주시 꼬바 춘춘식 된디 라니부 추슘기 땡도샤 랑네수 치슈 지급 최슘 띵기 최민당 마오주시 꼬발라 포네 왜 침침 두출 로이동기 강인 메신배 급수 개바당 표미티 덕인기 넘줄티 용수 돌아와다 모동토 근당 뛰네 라기 님버자티 마오주시 꼬발라 초네 카네 많이 찐찐체 대다 살지 표미티 특딩기 차담네 군이라 차수마루 제시기 자개토네 로이동르 김다기 승이 조르네 축공디 롭저 동규 미튼체스 돈읍가니 디거네 산예주리 지시 로이동기 계슈 중유 군이 사자 말담시치 제시기 그체생아 기바당 표미티 따잔 기 무튜티 야게 돈에 나리 표미티리 초가 니유 디니 초가 겐바디 인베 김튠 탈주 지원유 교가 시엔디 그 중부 인신 조사 추측인 대유 추구수 교가 겐발 아바세로다 교가 슌발 어구시기 사산 예부 추구와 내주 강식 인종 창말 따단 잔염인 시설 로이동 기 뷰리기 닌지 콤수 작전 퇴용식 표면직 진주 니삼 숨기 남을 조수 유바다 교가 지기경 표면 진주 니삼 양나 캠사 멘저웨 푸미 니숨 나말린 수슈 니웨 로시엔낭 시슌기 닌지 제팀 치자 슈크지 체디 초직라 충만치기 럼루 락달 치긴유 이낭 갸치웨 자탄토 쪽베 응아르신 랭니 궁지 송신베 초와 기긴유 스르 그 기슈 중의 제시라 치디 진중 창매 랑소소르 나마질랑네 로스 텁설미 쪽바 강이낭 제시 나리 진주남 김찬 로스 체체 교놀 고샤 텝시베 디니 김찬기 초와당 튠지 야부 용외 체두시 코중세 항상신 섬유리 대발출 급들 그 밀동 럭신 중외 교놀 시베 타니엘 문진 사바식 중 제굴 남기 교슘르 멍이 태자 미네자 자단 토하기 눌루 남니 콘수 교놀 유체디 임바랑에 김뒤디양 자단 토하기 tuikim xiandang zhawara. Zechu nipabla dune kandu chu zogyo na tegar zhekuru pupata. Kandu zhekuru yuechin tegar pyumi yue la kimcang yang yue. Zhekuru nang pyumi yuechin temne tuwa ngachuchur donga ta. Tem nang meji chimchim du banne chasu me lusim chumur gyurtu. Pyumi ni nima ta, geba ni dawa zhasi, nulu ni garchua tang zha. Geba nam Zatangto panchu tsurungki garchua tang dipjing, kawa puyu chudu nyingzin duminga lela chil. Pyomegi kamdu lipji garchua le chungwe ngaydub sewa tang, lyudingki tedu zangma suyde, ca sopsupki chasuma tungwa tang zha, pyomegi tang nyamdu nyewa ni longju pyunsum choba shikdu ziwa yin. Tine laryang garchua tedi muta mebe zatang nyuxing, chima chixin chami du zhuagin ni yubu tang. Kelkyanda, ngozata, jiwuswa le me. Loidungki damma me. Zheshiki kuni nyechichiktoa nyechuta. Nani nyechichiktoa nyechuchi sir. Loidungki tetun toji chedu go zheru zhubatar yukyu tangja. Yungi mari, dene yungi mari ji sir. Zheshi nari, tetar madu na kyoran lukcana nyo. Nga zhugimin, lukcana lukshi mangwe suetubo mindu. Loidung ki jinda la gochok zam che di zhegur ne tuenbatang. Nak ting ting ki lukzang le chua ne gyo. Zheshi gyang rangwa mebar nyamdu zhokyo chung.
진다기 기드식 개베 조기 피우자와식 군이기 개도데 로이동기 루지라 결한 저군나 쇼시 나시기 민도 지시 저시기 그 뿡벌 작잠기 그도 냠도 용게 샤냠도 사기 시시베 로이동기 체도 기라케자나 냠사당 동음의 출라 냠통시 요상당 작티주 룩잔티 빵르 미숙체기 체잠 휴진 저시기 룩잔기 템바감변나 난기 루남기 게 균치메 바르게 로이동 난두 주신지 룩기게 중세자 저시기 직벌 예바탕 삼유린 퓨디 냥고르샤 마르니에와 당자 루구식 빵두 뜨베 동말 루구 게 첨부 개변 임신 그구 심플니 멤베츠도 로이동키 루치와남 저시기 년장도 코르유진 코니 주신 충충 식당 자와라 루기 잠수 난도 주바치 신통 로이동키 번유 체디 센서 첸점 제네 류어도 중나 샤첸 과투밤 두수 뒤의 미숙바 체도 냠메 라도 태반니 세마 자와의 짐의 짐비에 뉴트 토르 중세 경매 랑바디 고충 뒤에 단다 파르 루잔다 파잔다 따라서는 주묘매지 샘낭 축산 강식 인종 살라 작간부 등 용의 지념디 무튜디 제외 루기 게 직지 니튜도 차 저시기 자세라마생아 최매규 예댕교나 저굴낭유 루산낭 리마마도아메 교란인군의 개차부식도 예체유설 예기민도설 루이뚱 교심 지질송양 치다르 슈금이 마시 고시 두베 로세도 레바네 송 포문니와 케바르 유바 신다 페미기 치수 잘메페 급가라 낭미도 미팅 직대장 모도 마프 차네 닝가 파바다 닝망보 모차레 메타르와 고 군네 주키 테네 얄롱지 나슈 페미기 니서 잘메페바다 장대 로치웨 페미 인진 90 침부 지기규 그 두시기 최도 사찬이기 내칸도 랑갈 꿰매 초진 중규 진주냠도 거리 우브리 지급 내치 땡화탕 특산소 강사를 입사 최명 유경 파면 심칸난 땡내 주기매 전대 최고 또는 산두 기바탕 니초나 랑설 내되바신 나사니 신라 굶시도 교리유 사찬 현당 냠도 저굴 직난 예체 랑기 매주 자둔리 개와인 이낭 20 지시라 슈드체 저기 무게 상란 차배 로이동기 지메 풍수 저도 저부대 급들 그 지메 칭이 용수체 저시니 루기 용수 거리 유배 시에배 개천남 루기 최네 세부 마트 저시나리 저기 룩산송 유배 쟁기 교란 서그마리 테다르 시에 심마타도 곰자착바당 집수니 룩산낭 때문에 루남조 로이동기 징나당자 깨깨바당 정류 쿰니 뛰구르 지신니 저시기 룩치주난 파르뷰바당 루기 개배띵니 양군니 린신도 나리 젠다기 깨외 꼬바지 꼬바띵니 약불니 슈킨투 꼬바직 지지 쇠지 낭두쥐 민베츠도 루이뚱양 지지 쇠베 꼬바 낭두쥐 루남 심신 니라 쇼네 파르교 초교 낭네 칠리니 저시기 무제 루이뚱니 니 쿠탑체 그 겉뒤네 시민미 신바라 강다르 깨기토하네 루포모다 렐루컹이 이와지도 자이 속도 중시에 칠라 게치 부르다 제부 진라 쭉 제게니 토라 세싱 로코 치웨 팅부 네미도 루길레도 중 중심 배장바다 주방 아따라 골라 게 마와 마세 로코 중더 시그장 젤루남 용수 쿠심부 교지 그르부 신에 그 시기 송신 강라 랑가짱 겜듀겐 창만이 루인바테다 나라니 그 강발 잔니 예규베 급거 양라 급거 지워다 급거 귀라 급거 팅부르니 루찬니 디터 기발라
རེལུ

나 팅갑준 티실이야 수수기 개왕의 시도야 들려야 남세시야 여러분 다 팀민베기 아 컴퍼니니 딘디나 칸다기 오마이바 워텐데 있는 수수 빈자르바 텐데 이비미나 탄다가 조 칸다스 딘디나 몰리야 송로세야기 차진 창고 말이스 당몰리야 다도 당시제 이니 개블로리야 디니 당념제도에 따라바 아니 차진 차서 찌부디베기 몰리야타 탄다 칸바 칸다니 딜리야 뇌야 그 왕자 채워요 봐. 당 만든 청중 나리야 디스 제셔리. 니만 주행에 나리야 컴퓨터 인간물이야 뉴기 인베스. 계속 뇌에 인비나? 아니 나 뉴니스 니만 주행에 나리야지. 계속 니만 주행에 나리야 기랑길니 맞아비나? 오타크 나 콩레 뇌야 그 왕치 돌벌이야 제야요레스. 다 샤진 집중기 나리야 다다 콩레 뇌야디 왕치디 돌벌 인비니 다다 코란 대야기 견제시워 봐. 어떤지 나 못유니 좀 근접에 연결 된지시샷. 다 단다 나도 공개 규빈하냐 든족께서 왔다는 지제 단다 자시다 다완이게 핀주리아 뇨총신교 견제대 층근 뉴베 메버리아 미만 청각이 땡게 싫어 슬랩샤우리 다디 모두 청중 나니야 드제 슬랩샤우리 다 칸라 다니에 티다 컴퍼니 뇨니 쇼르바 군이 핀주리아 견제 상교 딘디나 칸라 라니 쇼르바 딜리아 슈긴 카케요 마리스 칸부 콘은 뇨야게 개범 딜리아 계시 뇌즈 담비 이미나 기랑기 민만 증강의 수도 접시시 단다 컴베타 포틀리아 예예케 컴바 공원의 요약의 경화들이야 뇌즈당 손스들의 경군 기조스러브 마도 아니 카다다 단다 컴은 유니티기 견제들이야 증금 뇌가 메세야디 민만 증강의 접결치 민도스 또 퇴근 조회출이야 아주 예바도 나고부디 계시 기랑기 컴바 미시메 컴바 레시지 등제 땡조 인비나 다 칸다게 칸바 좀부터 진짜 제비 이미나 키란디야 노트 대야고 왕치 여부 맞제 대공리야 컴퓨터 뉴스 제구비나 당념 차진 집배로 머리 제비나 키란디야 원래 뉴욕에 대대 튕기 땡조고 왕치 지요레스 계시 땡조 세제 계시 칸다게 다도 마다 제시 키란게 원래 뉴욕에 개원 밤들이야 계시 뉴스 담비나 키란게 들이야 뉴스 공급에 경고 들이야 대시지 미만 증강리야 칸다리 슈도 잡시지 경고 카자 기쇼세야게 튕기 땡비 대시 두스 당한 조 칸다 지금 월 시비나 계시 키란 칸바디 미신벨이야 중야 인비나 수수 칸베나리야 미신벨 그 칸라 대유미리야 대 계시 칸라 대유비나 공리야 다도 당시지 게 칸바디 중야 인비기 공제 된데 제스 이니 계시 뇌니티다 다다 칸라 나니티니 공제 직도 대비나 다 칸바디 계시 칸발라니티 뉴비나 코란디야 몽리야 뇌야기 왕차시티요레스 계시 콘리아 따도 마담보다 딘디 제비나 제리아 쿠란 콘리 뇨야게 왕치디 제비기 흉굴 수비나 칸다 수주기 흉굴 대야기 니가 도스 땐 남아린 제기 두준 소외 줄이 양감수 돈나 지구부 조조 직차 되셨스

미리 듄지 꾀비 제팀 롭중탕 라다르체디 미리 카키 레지 망조기 개급기 두시타 지망기 두시 팀중기 두시제 서부당에 지소용러 레튠 주발 팀러 데마탕 튠다 체디 팀러 듄바 내듄 탁주치디 팀취바 겐더시규 팀러 데마제기 코리오 상부시 중괴

0: 가체 우토기 급수 땅탕 시숑키 쇼미 속결휴 체리타 튜비 고네 늘고 기세 체크
1: 차튜소 냄싱문다라 두구 망잠 제바타 차자 법급수 초로난타 장부잠 양사로 소소 되미롱 Rizhuki nuci nyinga thakbe gupsu, kandyo sepup tosar, nyinyu to chugun.

0: 一切不提各一两年对不能也不清楚各一经不通不他也两年各一提了我连松家鸡金阿堂借的面板全汤借打起三瓦豆西军仓清兵西不堂论起南北头努力定阿里让一策度也不去的酒局车这切记四轮三回了也不高秀点 三位去电机高秀同步当地可能都等你跌入三度的局可以接不提接不你进南塘控制几家图片为电影区继续不一南西地三位那时大体接不起菜了做每天哈利法见面了控制三位要见面各一点你给我有场景去哈利法车站的别浪的迅速切把你说
1: 团体我们也能哈利菲斯伦南亚能跟着伦琴扛住西扩大念头东西一样他们可不及格跟着我的你哈利菲当我一面是呢第二一起一年没多不是人解决别别别他你其他其他其他其他其他其他其他其他其他其他其他其他其他其他其他其他其他其他其他其他其他其他其他其他其他其他其他其他其他其他其他其他其他其他其他其他其他其他其他其他其他其他其他其他其他其他其他其他其他其他其他其他其他其他其他其他其他其他其他其他其他其他其他其他其他其他其他其他其他其他其他其他其他其他其他其他其他其他其他其他其他其他其他其他其他其他其他其他其他其他其他其他其他其他其他其他其他其他其他其他其他其他其他其他其他其他其他其他其他其他其他其他其他其他其他其他其他其他其他其他其他其他其他其他其他其他其他其他其他其他其他其他其他其他其他其他其他其他其他其他其他其他其他其他其他其他其他其他其
0: 라기 자열 송시 코웨 소프트 추초 지주비 예비 테달랑는 나신티 크게 티송 시주 예비 나와 톱창 시뉴사 위키 노르디 아리 님티기 심샤도 로디 코바킹키 포제 남러 지주기 니동 차보당니 쳔보톨창 강자 라제게디 준캉토 주토 사위 오메 준송 와 가지치 심샤키 준송 비밀러 기투투시 코바 시륜키 페버 퇴치 징아 침부 시륜키 총투 송화탕 사도도 오호자위 쿠차피 시륜나신 쿠기 니진부티 사워 준통투 주급마시 닌신 뒤지키 니동동구 시 징가포 준송위 쿠기 가신슈우 시주부탕 디니 노른딩 아리 준캉투치 준캉 구제도 곱디 징부시 규버 준송위 티 치도 리파체지 딩토 박딘딩니 누른딩 아리 되면 주범하세 그 강차 락자남 주디 내수 대변강샤 대신 시륜키 년달 준송위살 미당디 누른딩 아리 다자 동괴비 강제체 원경 준송위 다도 원지과계 군예모 년下 주차시신 누른딩 아리 송교 강도치 누른딩 아리 준도중리 년下 시지송위 년모 할리비 차다카지 예친 바수제 포장도 줄 예부 이수년 양친 신토 치워 중비 그의 신륜탕 룸비 처남 뒤디 출수 룸비 출도 라레 예부 차다티 예부 사바티 나와민남 시주 그티 신륜살 위키 미티 토마리비 튜니 소침제는 리소 시주 예부 나시 코탄의 체면이도 디 치쇼 다키 코발 소침주유인 시륜 사위키 예비 가신슈 시주체 딜리랑디 메발 다키 탕도 노륜딩 아리 낭예남 총예남 협자지교탕 방미시 최도 코바소도 동살 용대변남 포장토 코비 기주살 용초보체교힌 티달치는 진니 아랑가부 용교탕 니니 달러 차도 큰신치미남 동예키 니수송교시 지주변은 예부티 그 강체대변신 기시 지주 예비 나와지니 시륜 사위니 일러 조와 저도피 티마르 쿠이 덥덥부 지켜블리 샤도 송니 티게 지켜블러 코비 앙아쿠이달 노린팅키 낭예남 예드 총비 외수 켜자 지금하세 방미세남 포장투 소침 주사를 데모다와 조초비 다조로 지구로취 노린팅 아리 소토 동규 당연 퇴반너 미남 동인키 세신 총추 총발투 오비키 지에킹 로치 난키 로마탕 총캉 난키 총바 춤슝키 미탕지바탕지 동외치모 롱롱드쇼 미남 이롱롱보 포장투 퇴즈캉키 림바토파큐 라르니 티에갈 시륜 심샤도 준송발 내취 치와큐 거티 시륜 사위니 콜교 주차지기 고디 준캉투 노륜딩 뎀바큐 준송위 룬친 뿌여남토는 쿠쿠 슝슝키 공의친부 고튼지규 제비 룬칭키 명예니 제목호 마치쇼 지주 준송원나시 다키 코동니 굴랑미토부시 수유 지주인참 기두투 자와 준통도 송비치 노른팅 아리 교루 디달투 네기 동장 편비 미니미 동예디리 다니 수이급 랭인디이 다키 루심날

중중초 디링키 게자미돌리제 나리아 저리슈비 낭튀엔체자 시차서 디링리젠키 시시 친구낭키 예주나타 부산정도나시 조중중초 주된자고

0: 这个月期偏不同偏行不止。研究中二期，年铺逻辑堂到处的立体，想去听堂不听切不堂，听你不听，心里切不应呗。铺我年期困难不能行，心里若然切三年，堂浪不切不应先送去。这些道会，他这一座想去买切空，控制身康期老师也给他，也就是说现在，俺堂周围年班若然切他们的三兄先送去。
1: 第六季面总当西北七国旗，让军将确定地堂五云天康塔，平民天作，王不军将天作接他念头，将用的堂浪不对的，宁志崇军民望面康了电台，卡学面具腾空，西林都接他，面白强就被拉在起，金仓起若松用都不起几句，宁志崇军民望面康等位起书记宣判，军列院长宣判，这是平作起，他这一起不卡修，亚堂究竟越边哪呢？想去切巧不亚越边。 想去给定价他，免去补贴，严送女人签约去送不成。中国平民恰恰狂别贴子连锁一类资金，也免总当吃贵气老大主任，少进这些。你当你说出难听，俺从平壤就想说，卡修是免免去吃贵年听，绝不听信他。俺从宁庆决定断不行，俺从平壤就想去，吃不卡修，你当他了，想去签不赢去送不成。
2: 忙给准备练我堂，忙给走路工啊，忙了偏多个这个字句，举着东边去过年，俺是研究前辈跟着人。下面啦，三九多丢卡起学会人，年底老个春节的去，人员中给这个几句建议，针对了各省不念我堂，针对他，学农路中堂，他们农民学校人员军政部所给初中卡段少年，真秀把我们出上去，中华一批中水军人员堂。
3: 罗盖路局，装饰塔街，美丽团结所决定做入面的卡点托，人才有功我们的，西林来七八趟，忙错起两三五百七六十。接近一九七年，培育西苑青州当年罗团结团结考虑外，我在毕业春节决定做七八，年八十七个，三十六十。他电器八零针灯托，活动车外过走路了，我在蒙西顶西八趟，第二手机金融，我在第九七，第六三八了，冲九三八。
2: 中秋了，去年多些几个多几百钱，真贵些，贵的钱又不谈。咱这不是送些咱们来点钱呢？平时为庆祝当年老团结团结送人去，我在恰恰偏见钱别，决定我们把它借用上。忙错人金堂，他年少了，得不定连续多把钱去。你对，城管区去，人来冲着了，来年那批这就是从头说不是。两个村跟去，再年初在堂，连续多点去，过过几年。 起来看看，虽然看起拖堂把堂，马前说起来呢，可点钱不是。你对，这是总体，让天闰年跌卡多么提做把堂，跌卡天，起来开别列顿康了点呢，落在若叫堂，现在把所讲，小区其他萝卜鸡吃几月把么子，起来免去搓把堂，茶东小区直接贵的钱呢，肉把吃把堂，干了羊毛素送去说吃几月别，总空气免去牛把二万七六千元不是，你对。
3: 前头重建的去，学校人员军政部直接接待，落不差的我们学校人员落在军政区别接过表示。结果他个堂不，今年说我们学校人员去落在组织接不堂，那么说军政部接电话，大过他两年说接不是。结果那头东我们学校人员先接接我这里贵的签约是。你对，在于总体新装备前面落不住不堂，心里面气忙错的，两个堂作为团员先送。 阶级阶级给予六千九的钱去，交了堂，别的所居呢，创作人别联系别建筑牛巴堂，阶级阶级给予团呢，这些钱别出在套路当有时。三八不听见，天天平均三九年差的钱去，总之经过我，这些人拉堂，拉我群众拉，是不是钱够难看，拉我私人拉，这不这所难看，蔡英拉，年终收看，点拉堂这些人建议。
4: 天天平均三九年差的钱，年终续查。你看你，看你，平均龙天年轻员工，来给龙天一。
5: 绝对叱咤，推动东北塔，各支戏剧地内三支旗。军队三军，忙催团练所。
4: 官腔脑皮微信第廿千，他的科技三五设备来成第廿，平常农村年轻力工，培养农村气。
5: 三军官队官腔设备来成人。
1: 뉴디 서그베 멍시 뿐이
4: 지금 뉴규주기 캡자
5: 서그바 예카 민제 단동
4: 센터 링게 제로 니도 니 숨러 페이지 예주
6: 생존 권투 군충
7: 네 속에 뒤지 저블리 양즈네 큐베 문딘 하초 양차베 하세 뷰리 기자
8: 락도 카바 뇨고시 디디네 시타 계급 섬뉴타 룬주기 커서비 락도 카바기 광제 티웨키 레니 칸의 펩시 계급이 커서게 정 롱주 체초 토시러 워랑아게 조교타 켄친릉신러 워 셰동이 게기니 시조교 시브제 남투 중국 디팅키 레니의 펩니 루진으로
4: 중국 디팅키 윤지 락도 카바 城西亚耶勒 丁家鱼勒 索江阔月底 카발타 안가마우에 레추치라 슝길 인지세 슈르체 롱스제네 태동예람 칸디르시처 카발타제 기가 르지치리 찌글지처
9: 웨이 비나 쿠추추제 촌라쇼샤
10: 카지베 추글루베 추루에 어제 규베
9: 아디
10: 칸디르예람 카바동다 인부디 참쇼 중국구전기 카바동다 사와 AI 카바다나 제외 모서르시
1: 자다네베 생긴 토글링기 공감사 다다랭게네 생고 속베 레전드니 디가 펜종롱트니 지리공 표게롱트니 성규르근데 근종 시베 지리리진데시 안에 테디레전년전 쇼킨 벤조힌
11: 생글링게 나리제년전 쇼킨 덴줄룬루이 팅디 성규르근데 근종 시베 레첸나 저튼 조위 치자탕 성규르근데 시베 낭젠 칸니 제르시베 렌게네 낭둥카레리신 토클르릉앙 세낭 여바슈
12: 튜더 살비
13: 等于一空着的那场几度点点喷中给喷油的那些三九路本队昆虫三九路起胖子三九路本队昆虫三九路起美容他的契机三十不定喷中龙城烟城里过特别龙城起三九路球队里才三九路本队昆虫写不得是
1: 생일이 오늘 나부 최주된 저희 지자집에 낭친 뒤 신신하소.
4: 전에 지금 냠용타 비춰 띠부디네 지자 세볼치.
12: 생교로 군대 군총 리생기 최대한 저희 지자 낭친.
11: 생일인지 팅디 최대한 저희 지자집에 낭친은 나부 초로.
1: 谢谢中国的传播总体通过其连接来协助国堂且得拿着这些忙来的地准备国的其沉重国剧图坦藏总中穷穷时期吞了出局的人部谢克巴行年之修一传播总体罗曼北京天津写的名不堂组队写的修建的吞了来协助的国格坦经前行吞了堂部部队雷素动画堂吞了泥巴多切的动画吞了松巴
11: 托鲁东瓦杰基佩杰东当了唐波罗米尼前丁行着来基扩织西部努尔森切的团共基里杰特团内基里杰汤边角基里杰蒙丘基里杰杰所主瓦了摩托基里当时扩织西部努尔森切内帕里迪亚基比达基街扎缺切切入当瓦色波米协同松杰出去身边帕里扎当基家眷了吉林为主杰东藏不及时铁给扎拉拉西九点八马赛他东扎那个家常忙不及行
1: 人中期初去七位则去了点点操弄穷位帕里迪亚期下部他了朝阳清不学习天天人中看不及传播了那位老大清不学习文章三年提给迪亚忙去哇卡多尔图恰比逐队及所在基本上迪亚忙不没了从来没有还没得天空期里这天边角期里这了又看不穷也不是接着你同学们决定了进的古巴了当堂结合及乌州港周期时去的天心重视他的这几特别了领导的心 传播总给帕里迪亚所查着我对我的前提帕里冲的汤看不想图帕里迪亚举笔定时做不汤新进创作前把的前呢娘们来看汤团做出作不了偏向帕里迪亚团来撇解参与公司做不是我去公司汤娘们来看着对电视节松度这位切的切的当地所在其切些民族汤连轮起牛不穷啊表达给他没不错起那天日日行他就切不汤切不及表达给新汤微博
11: 캐린邦顿호다체니
1: 퇴내 피제기 멍시 균체 메바라 딘도당유 지 공시 직접 진리 쉬운바 던진 결미치 대달 시에 Mingara Sagong Jenny, Nimku Namle Chebaju, Paritia Twenty, Sajat Hang, Kangmarso Zong Tan, Chu Chopjel Chipjin, Namle Kang Mangot Hang, Namtu, Twenty Tan, Chizong Lady, Juni, Sagong Ki, Kakim Hibar Suyuji. Jello, Nidon Yamin Yuzhang Lor, Tomazongi Paritia, Lagu Gotan Tisum Tan, Sia Dong Tan, Sidong Jeju Chesum Tini, Twenty Jin Tan, Tongso Jinki Chuji, Junchi Mibar Torchin Yu. Legend Tome, Nedin Kile Dini, Quadino Sing Chibitan Chibji, Gusan Sobitan, Lagze Shibju, Buda Zuduji Chitan Tugu Sangu Dandi, Paritia Tunle Dini, Mungchu Sing Darki Pinji, Junchi Mibar, Tumber Chibji.
11: Namtu Lady Targetane, Campbellu Sozaki, Mungchi Dendo Dawa, Sobumi Shedung Abja Dunju Isar Yupe, Tomozong, Tunasha, Guru Tongzu Tini, Tondam Tu, Chakshin, Suju Chatan, Sanze Suju Ki, Yangbe, Campbellu Ki, Shatua Chembu Yu. Tungung ki lekchati, tunle ki lekchar kyurchi, nyedong juru loro, zong ki mengyu jindum ki, chenden jen ki kambay luksoza dinshi chumba ma se, kargi kambay luksoza nyamle kangyang toga chene zogyu. Nyamle kang ki, naren luk rengong la pomne, magang nan shukyu kyabde dangwa ta, nyamle kang ki jikyur todam ta, chenzong cheba, koryu chenden ta, gunse nyergyong cheshin, tiering, chongzu dangin le chibi nitriti, rengim ki luk nyamle kang ki magang tu shayu. Nyedong jubdun loro, Zadim Namdang Tungyue Chungwa Le, Guntui Ki Senze Nunshu Chungdu Chini, Kambe Luk Guntui Tupze Chetur Songyu. Kenden Luk Soza Yagbu Che La, Kenden Luk Cherzong Tewaya Kyang Yagbu Che Xing, Nyamle Kanki Rengu Ngang Chomrar Shukwa Tha, Tablam Zene Ngaji Su Gyuzong Chongpa Chuksum Tha, Yuring Nyamle Ki Jewa Zugbe, Nye Dengi Ki Nyudub Tablam Tenpu Shik Cha Yu. Nyedong Nishu Loro, Kergi Kambe Luk Soza Nyamle Kanki Nye Chiti, Nyamle Jigyab Kang Tha, Yen La Kang, Jokdu Jie Songdu Jiwe Peke Mala Zongne, Zongkong Ki Chongzo Rinpe Yanla Kang Juta, Nyamgui Che Di, Loro Luk Chokdong Lakzam Nyuru Che Ne, Xie Tangwa Ta, Yanla Kang La Bobara Gorchi Sumge Lakzam Yungyuru Guti Che Yu. Chongzo Yungi Tuizan Duju Tungye Changma Nyamle Kang Nang Shukwa Ma Se, Yudu Tuizan Chungni La Heba Jengi Kebo Goshe Siju Longsu Juju Chungne, Tuizan Changme Tunle Ki Kebo Longsu Jutub Yu. Nyamle Kang Ki Rimzi Kimna Gorchi Nige Zam Gorchim Yeb Yu Ji, Guru Chongzui Dang Zhibu Shuji Tang Nyamle Kanki Gengurwa Lhagwa Tsewangki Xieba Tang. Kongki, Nganzui Tudung Xiezi Chonggui Tang Chomo Zong Zong Tu, Tae Zong Conggang Zong Ne, Guru Chongzui Kambay Luki Buda Ti Gecha Chuzi Chiru Tang Di Yumi Tsui Yungpa Lore Le Lore Le Mangdu Dung Zi Yu Ji Xie Yubari.
1: Jengam Da Dini Tuen Jin Cha Di, Cheng Chu Kien Din Tuen Le Yixin Cheba, Chorung Du Jubi Tang Zang Ki Chu Ti Nang, Chongme Chong Naro Xin Xik Di, Chongme Nya Guyu Yubji. Sane Dikara, Nyata Si Bebe, Satu Nyariti Hajang Ki, Gwenbe Riji Kyuzo Rishi Yimata, Mitabla Dini Sobi Chekyuti Nguema Dregawi Ganeji Yimshi. Jelo Nidong Yami Jubdun Loro, Zong Kongdo Ki Shungkong Kele, Penchong, Gofin Gengam Tsenze Cheyu, Yindri Gungsi, Chomyo Gengam Tunle Lingto Zubata, Ji, Lakze Gagdweta, Tsoyda Yangyang Cheba Yu, Mitabla Dini Chomyo Nyakuyu Sobi Chepshi. Lakze Yato Chimbatan Chepji, Gungsitan Dinshi, Nyamle Kangji Songdu Tewe Peje Dongdangjian Sepusu Yubzi. Keleji Nyeri Songjongtan, Nyechuk Sobi, Tuenze Chirdu, Lenun Tinzongjeki Ginkurgi Yubitan, Chongzu Rinbe Nyamle Kangki Nyeri Sobi Todamki Ginkurgi Yubzi. Sharsima Diguichi Chongmi, Nyakuyu Sobi Nyamle Kangni, Tuenleji Guji Chebe Turishishi. Keleji Jikjuru Kodun Chebe, Nyechuktan Sinchala Dindi, Nyamle Kangki Chomyo Nyakuyu Sobi Cheba Konali Rimzi Yamna Mangcho Sumje Chukjila Bapara Yungjuru Guji Topatang Jelo Nyedo Yami Nyushu Zengal Loro Yungpa Gorchi Shibji Shibji Chungyubzi. Nyamle Peje Donggui Na Gengkam Nangmi Tujuo Mirung. Penchong Gofi Gengkam Tsenze Tseyu Gendri Gungsi Chomra Bui Jingli Shunba Pupuja Shiki Mitabla Dini Sobi Chebe Shikun Chiro Dongotan Chepji Gungsi Gibi Tang Lokdong Ki Lidun Gyuntui Bini Sane Teke Riji Ki Nyari La Takyong Chedi Sarbi Lukdun Chue Gengkam Ki Taze Dimpuru Songki Yu Ji Ngudu Chepji Chelo Nidong Yami Nyushi Zengal Loro Kele Ki Chomyo Nyakuyu Ki Nyeru Chi Gya Tang Ngabju Lhagzam Sobi Chepa Tang Meju Ki Nyamle Kang Shila Nyeru Chi Gya Tang Songji Soju Lhagzam Kodri Chepa Tetang Nyamtu Gengkam Larsu Chepa La Nyeru Chi Nyushi Zajik Tang Ngadong Lu Yubji Loshi Boro Chongso Nyakyama Chi Shi Tang Jekdong Lhagzam Nyeru Chene Rika Ki Guchi Mungu Goro Chi Gya Tang Nyushi Zasum Tang Ngadong Chepji Chongjuru Chomuzong Ki Chongyang Lekwa Tang Chongyang Zir Sunba Chongyang Kenchu Dienpa Cheki Pejeji Lampuru Mutu Gyuri Chongnor Sum Ki Buda Chili Su Dongwa Tang Tanzang Mangso Ki Chowa Chili Su Dangne Himalaya Londab Su Tadar Mengchu Ki Liu Saba Zomju Yimshi
11: Singlenge, Kona Anam to send to Patini, Shizu Tongire, Tomozonki, Tungunki, Lecture Shizubata, Chetam Nazo Jeti, Mangla, did you jumbe Gorje Tinsum, Gojitu, Tanzam Zongjong Chungjung Shiki, Tule Chukurlimbu, Shi Kubatiri.

미리 듄지 괴비 제팀 롭중탕 라다르 체디 미리 카키 레지 망조기 개급기 도시타 지망기 도시 팀중기 도시제 서부 당에 지소 용러 레튼 주발 팀러 데마탕 퇴다 체디 팀러 듄바 내듄 탁주 치디 팀취바 겐더 시규 팀러 데마제기 코리오 상부시 듄괴

0: 탄더니 비징키 추즈족게 딱다지.
1: 디카르니
2: 헤니
1: 대종 룽치 년치 예궁 대게 룽치이
3: 팀제 멜롱 세바나 랑신이기 쿄왕송 랑랑 송차도 니는 멜롱 딜라 세파르츠
4: 망정 망법이 준비 제일 아니 소수기 차동기 유리 딕 정도에서 준비 쿄왕 송도에
3: 팀제 멜롱
0: 생글링게 공감사 단달링게기 생고초베 레전디니 팀제 멜롱 레전디 말레전 조정 쇼겐 디긴이 생글링게 튀규 폭동 강발리에 내든케 미피에 체외 토라 폭동 강배 켄게 튀즈 머딤 공토 강다키 폭동 강바 치초 체나 정이 폭동 강배 낭내 복구기 예바 공구 예시 팅디 팀로시에 디지베 낭세리 첸 센지 폐지 창매 공주 티 균도 중시리 태양 중화미마 지등 계급기 망튼 팀쇼나 강다키 황말 단위 강바 칠촌 마지에콩 강바 황말 링겐키 키와 숭룡 투치 강다키 강바 황말 링겐키 뒤줄러 뒤급에 댐비 카세나요시 샴라 라마 팀줄레샤 강기 팀줄바 린지라네 워춘키 괴비식 창내 대골키 팀로 시작 세디능시
5: 남린지 감사 나는 균종남 점주 내셔기 점주 브랜지 나 퇴근 조회 출리야 케시 캄블리에 시시 대니게 미티진디나 샤장기 점주 된데시 키거스 캄블디디나 링교리스 다 켄지다 티게나는 로직 로니 로숨 어떻게 지셔유네 케시 캄다게 캄블디 야치쇼 도그 인스라비나 아라 캄블디 파마제 저젤이야 키디오레스 텐데게 삼노시 키디고리 다 칸다니 티게게 오 칸다게 칸부터야 뒤비나 칸데 치고 있는 사람 아니 주주 땡게 민조 진행 칸부터 뒤비나 나 조수 요마리즘 칸부터 칸다당비네 내수도 부직 체고 말이스 또 들은 안 줄라미 시디 날이야 케시 내주 틴데 체비나 배샤샤비나 칸다게 칸부터 좀 봐 아니 팀메비나 칸부터 미신벨 티비나 나 칸부터 뭐 말내지 칸부터 레버 봐 어디데나 내주 틴데 스톱이나 나 탄도 띠나 대야 여러베스 다시 한번 양아조
6: Ning

0: 통화를 겹뒤 딘퉁긴 인지 공러 철뒤 난지 통매 탐지 지민시라 겐지 이라 딘볼 니시 루충지 심라 마가 조미시라 랑지중다 매도다 차리니 마오발 난조 남야 현도유 난조니 파스총계 천관취 미마 시주칸기 나르마순비 치비 시주 천바인
1: 세글링게 팅디 팀루레젠 슈잠타시이 레젠디 좀지 디기타 시비 천교 난케 니무츠링라타 부산점듀라니리
2: Marle, Havia Bonnie, Janyam Tang, Tunji, Rogi, Shidun Jetang, Dembe, Jizu Rinuki, Miriki, Jawasan Dian Tang, Pinje Tang De, Tunji Tang, Jurju, Shibe, Shitun, Zitu Jetang, Dembe, Jizu Rinuki, Penjun Sapa Zugun Chibe, Topshu Chimbo, Chaba Chibu.

미리 듄지 괴비 제팀 롭중탕 락다르체디 미리 카키 레지 망조기 개크기 두시타 지망기 두시 침중기 두시제 서부당에 지소용러 레튠 주발 침러 데마탕 퇴다체디 침러 듄바 내듄 탁주치디 침취바 견더시규 침러 데마제기 코리오 상부시 중글

0: 라체 우토기 급수 땅탕 시숑키 쇼미쇼 겨르휴 체리타 튜비에 꺼내 늘고 기세 체크
1: 차트위소 남신문다라 도구 망잠 체바타 차자법 급수 초로나타 장부잠 양사로워 소소 되미롱 지주기 늘친 인간 학비급수 강조 서법토살 니유토 출근

0: 가져올 가시가 좋으세요.
1: 그런데 비운이 다 생맞다.
2: 이제 이만 세우세요.
3: 중국 귀진 유감네. 텅구 벽에 대모 시로나.
4: 기랑 쯔니 들이 신네. 아니 나초. 시바랑장 레오지 구지 초 레오지 지 지지지.
5: 디카르니.
6: 헤니.
5: 대종 룽치 년치 레공. 백개 룽치 이. 대종 룽치 년치 레공. 백개 룽치 네. 다다 깨상 미도 레젠. 워즈기니.
6: 대종 룽치 년치 레공. 백개 룽치 네. 한다 깨상 미도 레젠. 워즈기니.
5: 깨상 미도.
7: 臭不均均错了你共看不散他得一起那去故错这样去那生错别的生地呢朋友用龙清年之里空别给龙清给给三百多的钱是提灵给给三百多的钱哪里呢其中个贼谈那么是最喜欢能钱看你这只学院我的呢臭不均均去其中个贼哪里啊中年个朋友个修行
8: 周俊君策提领起其中个在西北南京天哪里的母体节沿此的同住来起总有那么谈平均明明必准看你必准南北参下东西登记级的提不提南起努伦丁阿里谈因你是张里西登记写应的努伦丁阿里 지딘디 토 요냐바 시키 개보 칭이 고르스 워 세탐 시주비 냐바 개부티 키게 숭버 티랑 임회 웬양 코에 키르 금진차나 알다타 개부니 팀로 지비 로빈 치무 시키 로마 임비 니니 지상비 로초히 로주튼지 코니 람주 룽키 티니 얀주 팀버 림시키 탈 개부 치르크 다니 스난키 코게 멘비 얀주 겨머 치싱 링엔 냐베 루스쿠 웬양 코르 슈튼 휴치 닌다르 콘르 슈튼 시 피양 튼 미용 시 지주 할리페 담티 닌치 노른딩 알리 테달르나 기기 친이지 치시 지주버나 할리페 슈튼 디다치 게팅키 게불 기란 레르 준싱 치버 치워딘 탈람 겐유 슈튼나 디니 시륜 하구이 진유 노른딩 알리 최첩도 개흡기 차와 치르 탐지 진중 치발을 고샤 송회 제투 레튠 지주 지린 구버 이동기 할리피 친이 치지 노른딩 알리지 노른딩 알리 친이 랑니 오자지 라투기 시드 중니 덥덥으로 친이 개두송 티투수 개부 이비르 힘키 냐바 개부르 주비 할리파 다신도 메발 냐바 타시 쿠기 냐도 니르 고르지레 미리양 쿠기 세잠 숨랑비 미세 타지 키기 포모디양 치주지 치부 이남 시주 개부 이비르 힘키 담티 퇴부탕 할리파니 투치니 예슈 친비 고르시시 차고당탕 체지도 마슐룬르 라드등니 마슐룬키 개부 이비르 힘키 듄투 총니총 各体退缩张凡奇我是你几次去成果是破张图给别人那么三连图当我听七十块年给别人图比我三十周年让你给那么三地哈利菲他岁你要被亏陪你给别人那么三十几给不一百人给别人的陪伴或者每当这年是不能给不一百人还会拖我躺让你让你让你没去不带让你做梦做到底顶着面了面了起起了旋

0: 퇴경 안츠 랑골 동안이 도나시르 지로 랑골 닥경기 시제 야보마게나 키랑 칼로와 첸텐시르 지로나
1: 퇴경 안츠 랑골라 지제 야보툼나야 랑골기 견자리니 랭니기 세모툼나 키랑 체당 덴베 칼로와시 칼라인
0: 랑골 닥경니 제나 피타
1: 디네 왕차 덴베 덴슈 권준규 키랑기 균디에 랭니기 랑골라 닥경 체당네 랑골기 룰라라 균슈로와 주탑킨투라
0: 디네 키랑키 랑골기 농탄 로라 춘중 치다네 컬러 십시 치단서 랑골 동급기 균시태 켄도 강릭 영토
1: 타다 키랑키 센신비 리젠디니
0: 팀주 테테 레첸게 낭세 레첸 랑골 닥종 시티니
1: 렌게 레첸 난 슈규로 그스슈
2: 세는게 공기 파르게 나리야 탄데 쉬브능신 나발행게 키세 랑고기 달경다 타는신 로라냠스 테키 나등리야다지 켄된 안데 유나미네 나즈 진주 테텐리 생키 레사 미마닝키 랑고 달경시베레 세나리야 쇼제기네 지우네튼 롱진기 테제카바 앙잔 레고기 구치 초게 숨아 니초초타 초게 진아 듄듄구 타는신 초게 니게 초듄듄타 초기 니구 레고 낭아 타다는신 효인 대괴 토기 벽의 순간 처럼 돔 시업규제인의 대가 쇼초보다 타다는신 나조리제 롱진기 순간 처럼 타다는신 효인 대괴 토기 다시 예람 규제인의 퇴직도 센신나 쇼시라 대등 고치나로 로 세는게 샤미인의 괴배 롱진 태동강 규제인의 나조리제인기 대쇼권준 겐토대나리아 참조 쇼인 로 겔라 쇼보데리 说的来了那些呃空格里在哪里给了给到做起南国给西道个嘴边罗拉卡机器大气推进错位哪里呀这个是极大用肯定是南国与美国的给这里能出不这是完了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
3: 나 케회학 직다 장라 잘라슈르야 락자 티싱기 인데다 직 근들로 속급해야다 인데 잘라진
2: 그래서 나 생각나가 다도 송야기 랑고나리야 키군이 세군이기 니쇼바길라 니사디 니에바르투 사디 고고고르발
3: 나리 인지 고야지
2: 제당 나주 지 랑고 저규치베 규림 처리야바길라 다시 랑고기 추고리야 다시 균쇼바 야면나
3: 라디 랑고기 다시 좀 더 봐지 덤선 알이 팀을 나서고 있던 저기 자자가 니수 체베 급이야 인지 민지 배주 체하고 된 저기 요체로 쓰고 매죠 라디기라 레세레세 당동마 딜샤기라 탄다 직다 문진나 로리야지 인지 민지 케고야지 자라디 딘지시샤기랑 탄다 워데야 당주티 양탄의 개개슈나 다빈스라 진노부진 교시 타부제한 교다 세우자한 교시
2: 어 디녀게 결라 당데 버급치 다데 지슈랑고 카지 나리아다 지 메바블라 소버딘 제기 지 니수 테베급라 과 조고 뉴르급다 당는신 지 소레 타구유나 세고의 자구도 잠바 랑고나 당데 직제 망고 딘데 샤나도 결라
3: 라리라
2: 那里这得要个人送拖着不起，是。要么过我的这对上班呀，吃这拿不定这。那里，
3: 吃吃了了呀，同你们不行，那老提前给学的了。来噻来噻。那的，拖的底下，给啷子，嗯，其他你就拉别说过，嗯，这拿不起，过年纪他，嗯，写个假图不起。
2: 是是是。
3: 所以写个假，拿不起这下给了。来噻来噻。今天我的那老提的。

0: 도말하야키
1: 나리엔 나리엔
0: 코야 그래서 왜 독촌이 위도 잠바 님의 코이나자 야면에 성공 창마야 표지 요거 봐라
1: 나리긴
0: 레세레세
1: 디지리션
0: 다 또 요소데 샤비긴데 지단 님의 콘 통고리 때 야면 같이 그 제일 헤브리란데 비가 다시오 동안
1: 나리엔
0: 다 전화 혼 통고 말아 봐
1: 나리긴
0: 제제 양권이 더 당배 누부디 튼투 말이지 봐라
1: 나리긴
0: 레세레세
1: 어 Tene sumpati dirisha kilangzo tanda di mochu mangchachi sabun dirisha kuyo naloliya tanda jishiro wendog dekochi.
0: Re re re.
1: Wendog da kilangzo tanda.
0: Tanda sunya ga wuyo dokcho chiya.
1: O, chu.
0: Di chabashdurbe kila tanda chigay nala maja sikirwa. Danga shi di kasa kenja kenja sikirwa.
1: Re le.
0: Pumiti, pudong mian yoki.
1: Re le.
0: Re re.
1: Dewa chiyo re.
0: A di gan dosi cha zanlo kare sun wuyo dokcho nipu tunpe dintriki sopto suyodwa.
1: La re le.
0: Re le.
1: Ta di...
0: Chenangong 랑고 다지 토라 친제 름수도 다지 뉴급 차된 제 구급의 내수 챔비기나 총계다 야면의 총된 능신기 고 록수도 요말 봐라
1: 나리
0: 록준도 요말 봐라
1: 나리
0: 제자 고 세미 뒤잠 봐 양겜내 용년기 뒤 랑고를 동배 마체 양 미래 뉴급단년 거 봐라
1: 언제
0: 이거도 커야 되라고
1: 제기나 다지 구대배 급수 다디신 다 지금도 저래 Lanzian, Tishing, Dachi, Motorita, Tola Chinja, Pigo, the Yanchi Rock Potter School in Langasula, Landy becomes Injim Jigla, Yandichi, Comne, and Ketchushudu.
0: Jerizilla,
1: Sole, Chick, Kandeshure, Nyangata, Tishingi, Mille Lamzanji Tontobe, Opia Mishdu, Lamzanji, Kuyaki, Lindus.
0: The Samuka result. Gamba mo yin bar wagyo la.
1: La ria.
0: Ni me kong le kwenye ya wo yu gyur da.
1: O.
0: Yansan wo yu dok chuchi du go lamda rin bu dintre, go jang shu bu dintre ne ma langwa dan yu dintre ba, yang kwa ma tong bin
1: dintre. Lamsang tong du bia, shri.
0: Che si gyur ba.
1: Shri rin.
0: Tata ngana zui chi chongye da chongde ka ki, chi kuyu zangda na nyen ki, kyeba lingye ki le di chu du wa.
1: La ria.
0: Zui shi ka su re, da chi gemu su re ka su re di.
1: La ria.
0: Se sub zi chi.
1: Se sub zi chi.
0: An di gan lo wo yu dok chuchi dintre ki, nyo bu dintre dintre.
1: La ria.
0: Lesa lesa.
1: Ta di yin, anzo tanda ta. Kyaagyo shunu maa jaa toyo ko di chaawa daamda di shing ta kaan jik dinde langa woye chaawa inde ina injim jik ta nime koon le di yaan jik miks kar jay gin laa tanda jik seba thong to biyaan nubi yaawu shuktu
0: oo chaawa daambe kuryu
1: jay
0: yaa miyaan na nima chaawa shubu che che tanda gyan laa le sonhaa di chungi gyu ringa naa zo sada rin bu dinde li gyubay gub la shung lam gan liya ta khaso yen yun liya jik che me dinde ki kuryu yinbi ina nima chaawa shubu chi liyo zamba 추베 강을 때도 믹 추베 된 데가 손나 준 것도 와.
1: 추제 디체.
0: 추제도 도지 있잖아 봐.
1: 나래기나. 상소르지.
0: 상소르지 비게 도왕모스 주 비게 치베 된 데가 손나 준 것도 와.
1: 나래기나.
0: 된제 거리야 양고 데 믹스 튼 거 봐.
1: 나래기나.
0: 그것도 좀 추베기나.
1: 나래기나. 디신 길랑은 산다 목 목부 치베다. 차베다. 인디 길이야고 고요디 파게잔 세우시 튼 것도 기나.
0: 레세레세. 어. 다잖아. 단다 랑고도 주 진심배 급이야 학든도 남시 크류 다지 육진 심보로 바이겔라 내가 카오 부요초 봐 목바 칙 봐 야면나 칙
1: 잡아
0: 잡아 쉬우든 데 작자 담 봐 야면나 단다 겔라 콘을 숨는 신기 지 님은 잡아 쉬우 제제 전랑 등어 추주 튼뒤 잡아 양고 미그르 비찬년 거로 봐
1: 진짜
0: 급이야 단다 지 랑고리 내주 체비나 다지 람소로 고대배 급이야 랑고 다니엔 이야 롱주 바이겔라 디나그지 저거 근데 준비 내내 되고디 최 토비나 왜 독촌 되고 되부디 양호버 진년의 단계 경영만 굳이 원고 도고를 말
1: 라리
0: 레세 도지시라

미리 듄지 꾀비 제팀 롭중탕 라다르체디 미리 카키 레지 망조기 게크기 두시타 지망기 두시 팀중기 두시제 서부당에 지소용러 레튠 주발 팀러 데마탕 튠다 체디 팀러 듄바 네듄 탁주치디 팀취바 겐더시규 팀러 데마제기 코리오 상부시 준글

0: to the Gavlolia, Colopu Gavet.
1: Oh,
0: this is a young university.
1: Lesserless.
0: Casual is in the Yuri. Then I'm Pugavetu.
1: Lesserless.
0: Tarsh, that harm wanted in a Dunini Jiku, the condition regular. Colo Limbugaveta, Pugaveti, Unji, Kong, and the DH, Human, and Lolianji, Tua, Sensation, the Antab Dushu Stogila.
1: Sensella.
0: No.
1: Lesser. Tatana, Tana Kong, Yanaka Shuagi, Mungsi, Jik. 창구비 달라 요체 칸 맛도라
0: 로이나
1: 되게 결하게 민디게 또 뒤소나다
0: 레세 어 당부 디르샤 결랑은 아주 단다 디슈얼 체우다 단다
1: 타고디 토와디
0: 지
1: 제 토와다 메디 치디 제키 소프트 신
0: 타고제 체
1: 지라
0: 드네 결랑도 디르샤 단다 디크사 수숨기 된다
1: 소숨기 단다 년대
0: 천다
1: 두야 왜 독주니 부터야
0: 어디요 네 왜 독주기 단다 되고지 개개주는 마자로 알
1: 손바디로 발
0: 홀
1: 제라
0: 드네 디르샤 킬라나 저 콜로 로스 줘야다 콜이야
1: 갸야 와디 콜이 단다 좀 고려야 지딕 지스마다야 지딕야키
0: 진진 개개주는 어디다 야 콜로 먼저 로스 줘야 감비
1: 오지라
0: 다 지난에 뒤는 먼저 단다 겨자 굽지 담바 모두 강가로를 단다 콜로조야가 콜리티가
1: 되어 단다 겨나디 손배급을 단다 멍시 즉 창괴배 요제 강가시도 와라
0: 로이
1: 단다 고른 손교 되게
0: 로
1: 되게 전환이야 랑고 사바 즉 뉴배급을 야 창문지 비게 다가 체리 제유배 소르치
0: 라리
1: 저도 와 겨자 굽지를 하자
0: 라리
1: 다데네 단다 겨나가 치수디 다시 강계계 这个全国就是完了。那里。蒙西咖喱呀，养起给不难念的，这里。那里。他不是。孙子吧，记得。他把他把的牛不的咖喱是说呢，牛追熊人配备熊人先给定了，但是啷个拖拉清洁，绿把嗯，下面呢等什么哪里呀？但是绿把啷说不？你是团白给不呀？啷个去出庭听呀？去，管你不听呀？记得完了。那里。但牛追熊人拖啷个来比呢？清水去，啷个把起出着你的这。
0: 中国的这个大不了，养起特别天天的球没多少，听不懂了。那就是了。那第，嗯，很多的这些人，可能就是他这个谈不，别像人家苦叫，但学全部应对呢。像，嗯，这特别注意些专业的，可能人家找学习的。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 kaga nubi di gyobu cha cao rao la.
1: Zhe zhe zhe la.
0: Ta la kwaar di tuyu da nzhe yin na, nyanga cao bu shubu cha cao rao.
1: Lese
0: lese. Ta dinze yin na gilaan zu, ta yin yang trotsu son la samla ma taam cha, gubli ya nezu kaal la wame, nyen samla shob di stan cha, an di ma la ya chi du, an trotsu lak stan cha, yang yin jim ji, tuyu ma chim cha cha, ta chinga raa ang ma zhu tanda, gaiwa ki ni xio ma ra,
1: toche,
0: gaga gim na toche shu rao.
1: Zhe zhe la.
0: Ti chi kye taam na ya, na su nyen yik tanda trotsu taam di, gyab lo li ya nezu ma la ya, ti chi kanche shu rao ki la.
1: Kwa 담보 주도 좀 봐. 제 가리 내내 뭐 좀 온고 차대.
0: 제
1: 챔버로 도와요.
0: 나르샤기라.
1: 제제제라.
0: 어디 계셔셔 지르샤기라.
1: 만에 가르스 남도 심기 차고 인세제 고 수수 삼주 삼제마도 동어기 비게지 가수래 추마쇼권에 자게비아디 대외 개체스 통데도 와.
0: 나르기라.
1: 제제제라. 세상 결라 다들 두치 손도 좀 봐. 나서 더비 제 랑고 단이 닝베 인스고르데레 단다 멍시 소저란네 마 튠베 급키 진예바도 고약의 여체 강아디 퓨베 티삼기 즉 토나 제 매베 소도겠라
0: 나리
1: 변하다 사나지 아지 사다 정부지를 퇴고 케비는 지단 다들 결라 송약이 강계게 되게 지단 매베 소도와 이내 결라 다도 어떤 남베 규림 틀이야 근제 제 년부 이내래 되게 괜히 임베 소르지 곱 급제기 다 강에스야 이내 민도 뉴르교군도 퇴야리야 뱀미시베 편도 여부들이 통디도겠라
0: 나리
1: 세상 하나주 제 남자회 균도 가속래 춘춘류고 마통 체불래가 쇼스야 딘제게 담바제 요바겨라
0: 나리기라
1: 세상 고 멍시 단다 요제카 나디다 고랑고 튠튠네 비게지 가속래 직조 제샤르바라 다시네레 카지기 니주 마체디 야고데 제데레 다 치수 체마리 수 슈토마르바
0: 나리기
1: 세상 랑고가 지단 게브도 바지데 고 루시도 지다 양디 딱다 대유메 닝보 차유메 덴바 대유메 데 단예 메베스르스겔라
0: 나리 토나시라 메베스르치기리
1: 세상 더 가시 르바겔라 타나 로징나르지 인지미지 피게 드제디게 차찬도게 차균 춘도게 디다이디 개체부스 통고도겔라
0: 나리글 퇴저 유유미 디싱직 배저 유미 다 유여잠마임 제길란조던데 양치 고 배저 단살림도 양초라 마시는 교시
1: 제제제라 아니 내 단데 키스 딜레 개브 추는 게나가 단데 슈크데 송야게 변나데 양치 단데 고 탁바스 동안 주딩게 탁바다 아니 급제기 렘바기비야키 렘바 다나신
0: 푸케비야
1: 푸케비야 다나신 뉴교게 감라 소바
0: 나리 나리
1: 도저 양식 공부 자치스시네 양고 게레 꿰메데 드레스톤데 도기라
0: 나리기나
1: 제제제라 로 공예스로나
0: 나시

0: ཁྱི
1: ཁྱི
2: ཁྱི
3: ལས་ནས་དེན་སུ་ཆེ་ཚུལ་ལ་སའུ་ངོས་ནས་ཞིད་ཆེ་བྱེད་ཐ་སན་ནས་ཐུན་དེ་ལྷ་ཉིན་ཅ་ལམ་གུ་ནས་ཆིན་པ་ན་ལྷ་ཅེ་ཅ་ལམ་ལམ་སུ་ཉམ་གོ་རུ་ཆེན་དུ་ལེབ་སིན་ཅ་ལམ་ཐ་པར་ད་མི་རིན་ཝེ་སར་ཁང་པ་ཅི་རི་དེབ་སུ་ཁེར་ཀ་ཡན་ཐུ་ཡོབ་ཐིན་ནས་ལྷ་ཉིན་ཅ་ལམ་ཁོང་གཏུན་བུ་ལྷ་ཅེ་ལམ་སུ་རུ་ཆེན་ཁེ་སའུ་ལེ
2: ne nyam to zombe tu zu mambo me pa ten ne do jamme nyu sap shi le da wa ni ba ra san da su nam to ga ri ya lam sun ke pun kha tu shi bu shi
1: lo sum la zam jin sa zu ni ki je me nga le ji tang gor shi che be leng gen tang du lan xin jin ji ge na gang da ma ro gor shi ting zha nga dong la zam che ba ta gor shi lam ti ki ji lam che ji li ti ji la zam sing gi ye kun ye gi lam shi lu be ngwe me ge nge ta
2: 고송 강에 시점 카루 내가 티 시리 두 냠고도 지시해
1: 탈로 바산 팀주부 타 수남 조가로 지로니 돈이 슈 저주 려로 코르키 표랑 견정기 소베 동림베 시지 청년 토바시 럼소 루친 시니 사네티게 신조바 타 럽친 로마 갸학점례 초바시긴 바타 럽친 로메 두찬기 갸제니 슈 저뜬 예송베 정용기 럼소 본카츠 미세 진시도 규르게
2: 사실 자람 샤토토바 타 뒤네 니도 게미 슈슈르 다와 뜸바르 쪽베 존사 루진키 콘도 크위티 지리 십지 생아이 자람 람규티 덴자 90티 겐 쿠시히 자람토 메고 샤토토바네 수 루진키 콘도 크위토 레즈 퇴메바타 메준 퇴메바 뇌준 퇴메바제 퇴메바 숨키 신도 토타 파르숨토 균총 토휴 루메츠 림지 겸나 실리티 숨주 송알 하자무 고십기 덴자기 응음이 땡에 카 시동 하자무타 제메미나 자람도 쥐바타 고송 자자 기바소 자자 내주티 니절 하자 탁주 제휴
1: 팅아 롱미 마가콘 존사 루친키 강다마 양나 모자다니 자람 규토 고십 제바르 규괴베 랭긴지라 첸돔 탁주기 투윤야 릉부고 이예 이난 타제 루친키 니람 더구 춘친카네 럼규기 존내 크기네 추 튜도도 통규 유베 레튠베 토다 파르숨도 니시 친부네 군데 민베 내추 유메 데네 데나 저기 유
2: 탈로 로뉴슈 잡줄라 레베 니마체리 베이징 로드 첸제 로블링네 타마타 타자 존사 루진키 다구 춘친칸케 고시바시시 존사 루진키 루베 릭소피디에키 서거바라 람숨케 레가 템케 롭체 로마 제마토 조신도베 콘조 난주 리게 도슈 서버튜르휴 첸자라데네 장람수웨 샤다우제블레 루미 칸타마르 고십치베 뇌슈 충드치마타자 자람 람수 주가 차진 젠타 첼레 젠지 초수 균체 메바라 피게 조신유 지셰브시
1: 제로니던 쥐앙알로네송 녜줄라디네 다견 치베 남잔라디네 렉조 루친키 람교 루미츠 레쇼토 체 데바타 추리 소자치기유 타제 최강네 모체타 신제나가 주잔기

0: 유바타 저간 치무 주파르망도 진유 박산토 게마 숨게연키 박바 줍시타 퍼주가타 팔란시 소자체유
1: 리조주진키 로드엔바 소나미윤디 레가슈네 로 중니 송타 콩키 서거바라 땡아 노체 시가제 총제 토뇨와 조구지슈 파르츠 종 지리 니슈 접실 하좀 치고유 노체 류조베 조딩지라 사고치키 체마도 마부 뉴듬에 다자 저간 제모 유에베 제나 체뇨와 조미고라 파샤야 뇨미고 루메츠 초와 질루스 침바마세 소외 조종야 뇽토 침베 참에 람숭케 레드 나슈베 조심 티베 피유 지시시
0: singa number so kong to send over tini ting di jue tuan zo yu ti da xie be nang chen guo jue tu mang cuo ji zhong qi du dian jia jun ken xie kui be rang zhong ji jia lam lim sun ru mi gun ding ge le ge guo le jin zhi qie be guo ti ji ting di jue tuan zo yu ti da xie be nang chen xun zam ta ga xie ge yin
2: Miri dun di gui bi jie tim lop zhong tang la dar qie di Miri ka ki le ji mang cuo ji 给科技读戏塔鸡毛给读戏清中给读戏界色度当年基础用了列屯主板清了电波塔全大铁队清了军吧内屯塔聚起队清去吧给的西就清了电波界给库里有三不戏军鬼

다시 리차시비 쇼부디야 나준냠도 루시의 돈에 변종해야 유구주 신이 가져도 다시나 당부 에리냠도 유미중에 소관의 모조에도

왼잠기 채무 크인수 낭잠기 다우의 추달기 다우의 왼당기 캡스 탐지에라 신잠 파피기 나와기 쿠심기 채무 진짜기 다우의 굴김 더강기 크인수 레무신 자외투 지속이 년시러 르디에기 구양 천잠시 낭조 디가니 다우유기 골강시비 리체히

왼 잠기 채무 그 인수 왕 잠기 다우의 추달기 다우의 왼당기 캡스 탐지에라 신잠 파피기 나와기 쿠심기 채무 진짜기 다우의 굴김 더강기 그 인수 레무신 자외 두 지속이 년시러 르디에기 구양 천잠시 낭조 디가니 다우유기 골강시비 리체히

0: 토콩은 징가를 샤모도 긴 지도 오차를 편종네
1: 니엔 오차를 기도 땀니디 교 롱푸르 규네 키라퓨 사투 오차를 시비 땀니리체
2: 치기의 슈비 퓨지 빈들 행기타 점니 사조카도 슈비 퓨게 농지 생행기 공감상 나리 진소용바 치진 좀이 디링 리치나 키나베 니람토 비유니 퓨엔주 언노잠 체유 공지 경고와 노부점디라소 공스티 시진의 최고라 지르 슈비 저버 트디 슈유 생남소 퓨엔주 언노잠 체유 공스티니 지루니에도 온자미 줄로를 쏘부타 타다이나 레가 치겐키 레미 니슈삼유바 티낭네 레미 카지네야 테사 총기탕 상교조진비 이겐 치미 세년양 토뷰 노점 체육공스티니 상교조진비 응미진네 슈샤낭 추베마치에 노부점들라 콩라야 예급진비 락시기 이겐 치미 세년양 토뷰샤 샴르텐게네 콩라제르슈베 저법티직세나드
3: 당토만 안도 김주기 다지 락시든지 나르진네 배나 상도라 제기 이니 균접은 미랑 아버지 아니 안도 침장이나 유바 상스 거리 나 유바 상게 다지 긴지스로 그러지 응 아직 균접은 제대로 좀봐 침장 나서 또 지 제모스게 멍구냐 도부도 안 나도 좀 봐. 단다 스주 약고래서 강가 로고다 이제 혼자 강가 단다 스주 양다 거리 랑 좀이 마시 형례 녀상 사제스 타주 나로 날로지 공수수 너무 망드냐다 야고 요레스 근데 정보든 저 돈이 좋은 아 도시자 아디 야고를 지르셔서 이내 공수세 근데 이메 쉬운 거 추매라 벤 근데 저 주비나 자기 가는 정보 매다 지시라 싱매라 아 이내래 디디 지 아니 쇼거디 가난도 상다도 전에서 쉬 도시지 아 쇼거 쉬운 거 딱다 디디 통신 不 나죠 디제제 안으로 로스 총도 총 이제 재송한 디디 이 사제든 이제 녀사 쉬다 사제 도시지 주문을 아 사제 도시 주다 디 사제디 뭐 계장도 녀 고난제 다지 세교 드나제 고르고 참보나제 도스 좀브리 디제제다 마레미유르진 디사제드네 좀보이나 아니지기 신의 직 대사를 좀 아니지기 로마드네 냐비 내레 배야다 지게 님을 해가지서 이거 고문이에서요 아니지기 예윤에 가서 내가 숨부로 왔다 지 동동다다지 돼서 봐 예윤에 지기 숨부수기다 직 제스네 매와 어디라 제 안내수 대비 비게 내가 루지심지제 야고도관 어도 세미유르 제브리라 도스제 아니 지게 민소 경관자 안수 되네수 쇼르 쳐다 안 공수 안 민나 두르자다 안데 제브레라 마도스 이제라
4: 내가 지게 민나 가져요
3: 나 단당 안주 공수를 안 해야 단데 여대 지게 민나 니슈서 지여리라 되면 시 단도 매라 땡어 있는 안주 부주 냐야 차셔 주는 거 죽죽서 지냐어레 죽줄 하지 냐여서리
4: 나도 이제
3: 소소 장고 튼치 디 나도 지저다 아저다 냠래제 당고 안주 다즈 신그 지저다 냠래제 호 라브라제 드네 미게 지저는지다 아즈다 냠레지 도우세제 아니 디게 날야다 페마토베 저도 종아래라 라시디 옐럽제 아니 용조지리아 도리 마초다 안데제제 양카지 등 친조 여리 양카지 무신다 메랄 친조 여리 다 좀저 되는 용은 되잖아 카지 아니 종기리 몇 개 심을 안 줘다 가시 아니 ranjo jori be ki ge chim ranjo yori to zo ra je khase su su gung su zu je ya bi ge nam le de yo nam le she bi ge na su su gung su zu un du si je ne la bra de nya an ji ge mu tu ta ji ge la gu dong ze ne ri an ji ge sang je ne ri ta den ra me na so ta ji she ge ga ng ap di ga ra so tu ni de cha de yori o de de che je ye pen to sang de je ne ya to zo ji ge ju ze tu sha sa ma ng ra ga zo yu gu du
4: o ra an ge ra 그래서 차샤비나다 근데 소라지 소유 체내 다 지금 임베이 내미도 랑교 조르 임베이 내미도 드릭 체내 좀 나요
3: 레라 다디 나이네 랑교 조르 임베 지기 치미 국민들의 토비어리 다가는 신기 랑교 조르 당아 저 무슨 전자 거든데 나지 뭐 당고 토비어리 데네 지기 계급 임베 지금 치미 다 라시기 소라디 지금 게 국민들의 토비어리 다가는 신기 란종 중구다 디 무미리네 슈샤나래 추여리 또도 균지마다 디 마세 아니 개가브림 베디나 추샤 개가브림 베디나 야 공조시든데 야 추샤 언제 저다 저도 야 스숑괴 지금 미리라 실이야 그래서 그래 통신는 거 요때 충고 동안
4: 응라 린 비는 차샤는 안 좋다다 도스키나 주게다 소제 칸디나네 레디 좀 진행이나다 그래서 주고 주베기 지기 미리기야 지기 배주 당야게 된대기야 자라딘데 소는 동안 니네게 아니 안 하나 좋다 군데딘데 방우 소는 동안

0: yesun roje re bge den den ya men jo dang bo yin na ji gu de ji so xian gu gu yin na dang ta ma ren il ya ga de den gu gu ya zhen ji men meng xi den gu gu re dang ge neng xin ge bge jie ri ga la ga zhen ji tong gu ya de ne ni bu de na ji gu yi di gu da zu ti cha zhe de ge xian gu gu ya re o de ge de ji an ji gu xi wo le xi wo xi wo su su le ya qie ju man ra xiao duo re de ne chou le chou su su qie ju man ra xiao duo ti cha zhe du zu gan ge chen de ji bge ya kuo le cui gu wa 다 숙불로 차시하고 나 갈아다디 너무 쳔부여레 너무 쳔부여 요가 가래서나 직 사한데는 상가야데 도인스 거레 사한데다 지게 다르든데 제 커두디제 게마 다르든데 제 파고한 제는 코디 텔르디게 미보데 제 가야는데 미보데 야우라메 어든데 지디야 데네 야 사함마다다베나 상바고디 야 직라한 거레 디 야 직 네고여레 거지게 야가 있는 저와치디도 가서 갈야데 마차양 친구로 오다 문나게 레치야 상야디 어라 아다가는 신기 셀레는네 세 차세도 좋다는데 잠바이나 무르슈녀 보고 걸어봐 무슈디 도이 수거래 무슈다 세녀 보 뒤제 아니 되게제 아 고르 조디 예제 마라자한데 아니 무슈디 예고디 무슈디 도는 줄 도는 줄 아 배디 야미 카나야다 지금 마차야 라서 아니 지게 카샤라벨로버데 나로다데 지금 샤데 라벨로버데 고삼사 소날이야데 베카나 마야 안나 저거 셰야 라서 거든지 디 메체젤 시부누 거르스 기도 어 지단 저거 준다 디 소구 마데부 소베데 땡게르샤 어 베나 지금 미탄 체르니 체거도 세네 다 제빈 안 거고 셰야 되는 거이네 소리 카나를 만데디 차도 저는 거이네 저 최고다 딩상 가래서는 숨겹지야 그냥 터시에 야군을 잔야요 베나르 니마다 정말로 쇼고야 선로 칼칼해야야 선로로 나진 걸로 고야 선로라 또 저야 야고요로 뭐 딘데디 아직 변도 야고도 뭐도 멋이 독시 첨부여로 또 전날 다이네 그 상글에 가서로도 뒤균도 제대로 오자 아니 도서 그 뭔고 제대로 싫어 제대로 되도 싫으면 될 거 가래 규르부 접두부 동안 사와다 내지도 좀 봐 어느 어디 또 수볼에 갈아간 잠지 뉴욕이라
1: 네, 대동 기나 저기 딱 공시 뒤 주제제 기나 저기 딱 예고기 망초 망우지 디나야 지기 내쇼기 내든 탕수 토비 되잖아. 아니, 코나 저 근데 송도 왜 소소 음마 용바 반에 주유 편도 지금 총으로 봐. 나 진내 다 링기네 지기 아보도 먹어야. 저 봐. 진내 소소래야. 락제제 자. 저 봐. 이내기다 디 뜻대 못해 소소 난다.
0: 이제 다디 가라간 전지 편토랑 간지 라시디 장제 다 가라선 신뢰 그 쇼르야 아니 용보사스 체요 권정원은 신뢰 조제 지 아니 디버르리아 아니 라시디게 장 응안제 대 신지다 직제스 매비자 거서 거디요나 거디 자스로 드리에 드리 미 망틀래요 말이야 어디데서로 제제 아니 지 권정원에 잖아 지 홉스갈 쇼디면에 얘네레 신뢰 그 쇼르야 아니 카두 친쇼죠 그래가 디 야후도스 거 강가지 가우유도 어라 안제 대네레 디 뭐유네 저서로 지리샤 카진 अनि जिक रिको यागो हुर्जुन छादु दु दा खाजि बे सुसु लाशे गे नि जिक छेशि थबले रे जि दु सुसु सुसु सो जेने सु सु सु आ यागो छे दु वान म रंग जे पे युबो फुगुर वाल आ जे लो दु दे जि दा खाजि दन दा शिग ज दुवा यो र जेगिन छा जेगिन जे देन जो सु सु सु गुंग सु न्यो दे ना ले सु दुवा गा जु बिन जा दे यो र खोन जा सु सु सु ना लिया या जि ले जे जे मि खशे स न्या सु सु रंग जे पे वर वा ओ दु सु जे दे या दे 어도 시다 간 가라 간점지 홉스 간 돼야지 이제 뭔가 쉽지 배 돼야스면은 이내 예외 미망고지 편성 간 절락 시디 싸움에 버터는 밀려 넣고라 밀려 미 시에서는 거기 친제 셴베 공사 카지는 보안 뒤야서로 저 앞에 보안 뒤에는 모두 메시지 보안림도 거기네 튼 튼라스 개요 말와 간 절락 시디 모두 차장 거기 신호 전에 섬제 싸움에 버터는 넣고요 다지 배우거리네들이 저물리야 봐 배주 단톱 잡자 제톱 지금 락시디 근데 카 야체설로 쳐지 아니 요버 받는 약 쳐도 다른 거는 좀 매배 샤베르 내데 마동야 쳐도 먼저 심슈다 배전도 원래 지유 다 이내래 단다 지조가 카치 링시 만다에 겐베 아니 고마는 비제 야 될려 다단 담으로 셰제야 부족하지 냐스도 멍부지 야 졸아 친교여다 ti lege di ong chi jo ma sen su le lege di duk ja rin da do ro ti gu ne chen chi mu di gu da yin su du ga ko lo yo ri sha du su ka ri sa na pe na ngan su chu ji ne ji cha sha bi na lege di duk ja yi bi na la gu sha ya di dang gu sa ji bin du da gu mu jian zi ku rang ge cha su na xin jo dan de sa ji gu mu lan ji ya yo ri jan ya chong gu mu di le chi ong se du shu ji di re sha sha zang yo ri su ne zhi ti shu di gi dian na le gu yo ri lu ju cha zang 다가능신게네 디게 가려 안디 인지미지디 겨럽도 드네 중바다 찍 인스도 저가려 디샹 거야 안도저 도저 레 상고 인바다 도저 가려 저 해문 보지 동 카 지금 고마로 이제 디 안저 라시 괜 전부 지 개 개되도라
1: 어
0: 이네 안저 소스 모두 다 경 제제 다 지금 매부스 안저 로스 개 내제 지겐선이 고저디 양다고 지금 문제 지 안저 되네 다가 안저 모두 원석에 다 안저 냠마고 제고 없는 안저 뽑지 이제 ti yagur daslo changur la ti dreshe ge yu la
1: ine so je yu da ni ne ine su su gi rikshung gi ti gi che shi gi ton zu le ya ya ya bu chen ma si bi na ta ti yu ya yo mar ba
0: ta
1: mo ne gi ani kre so re cho ni ge to ne gi ka da yun de ya bu chi go yu re ba
0: re sha ge la ta zu chi to zu yun de me bi ye na to zu mi ji le bu da ga ani chi me ro sam do se je nge ma ba ba ge ya chi mong bu chi phung bu ro la
1: o
0: de so re sha
1: 하과동안주단다 티나주기 소재강디나의 용도 좀 아니 디 개고 침벽의 뒤인데라 남사 디 티나도 간다 응미리네 슈자리아 송교다 균진 체규리나 쇼뉴 겸네 수균기 소재 탈비 동구 제제 희진비나 송남의 감이들어 봐 다 디토네게 아니 기난주 무튜제게 근데 소래다 지기 소재기 디 야 야르다야 이네도 야메나 지기 망소 망고지 디나야 뒤나야 이네
0: 또 디토라야 통화 그러시 다 디갈이야 간주 수수원 내지는 모두 배제 제대로 지면 일 가래서는 다 지금 간주 파리야이나 다 대야 지기 유고 전제 된대 몽고지 서 된대 그 체시 된 그 일 다 가래서 된대지 유고 전제 된대 서비나 야 예용 그 미몽고지 내셔제 권조 지기 가래 쇼라야 다 지기 간주 주제 된대 디스 뉴 된대 시제 니버 유고 전제 된대 권 켜보 여봐
1: 当我梦西的，也不，我就说的那，那初见点些，光见不说啊，那个才是那个月了。这节你也用个的个呀，作为判断的连续用过了吧？嗯，我的这些。俺这个，我的困难就给，你几个俺就培养的，嗯，你这接下来亲戚的那年差钱，那你也不能多。我的这些，俺就那些的，半年不能多，一年俺就当的，放学之夜，这困难就多，批的怎么把这个，接下来怎样要嘛嘞？
0: 哎，你总按我们的皮个装的用啊，是按照家老师那些忙些，俺是要讲讲了，总弄总按弄啊。但按照学校就咱到底第一冲着的价钱不有没有从哪上啊？第二从咱按照学校给他团在的这，你这个南站卡门不出三单就随着钱过去，那第一开始出借的，第二个车企，那几年能按照水军给老师的工资单，你那那这个停留都是讲呀，这个冲着他在这边过户光头去啊。
2: 那是我们的师兄给他去科普养多少年么多，你这个来什么多当？俺是接起去的，所以不得了呀！这个同情我的，对，军事都要，这个呀，这个叔叔跟这叔叔去，或者这个多，他这个叔叔我那家那别在这的姐妹。新那么说，广东林业业先出发天呢，品种诺章参与公司经过啊，农务整顿来说，公司体系前年推广了这个设备，这部体验，提前看安全，提前去咱们大家适应，提前作用把它准备吧，责任怎么呢？听见两岸最内前先拿把拖起来收银，俺那说见面提前能养家节用，听见。

0: 링기 미게 공매 구절 먹지 채모야 주니 화산리아 춘비제가 용배 구제제 화도리아 화도기 조정바 호 화산주어야 먹지 채모 제가 소용 고야기 렌 주무꾼이 조정바 허다 제베 화도기 먹미 숨지 랭산 솔링기 미게 화산주의 공배 나로리아 루티 제제 세베 마제 랑자 화도리아 갤로 겜니 화도기 종한 나로네 루즈신다 시슈 게베 마제 화도기 중요다 따서 창마 촉좀 제차베 제리아 샤화주 카르촌디 메다단 콘주 창마 랭산 솔링리아 파로브리스 콘주 랭산 솔링리아 멀로 콘리아 공매 먹지 치모 수리아 화산리아 네 춘부 제약이 거짓되게 차산파 칠로제브레스 먹지침은 화산리아 춘비 제서도 잠바 랭산출링의 미게 화도 좀보다 콘종고걸 아니 근제스탄베 걸 니슈티니 공마야 니산슈야 제바 다른 능신 급디두 잠바 슈조 사공기 페이종기 망당을 위간리아 작조지 차요레스 디인곱조 반루이다 샹충 리군 리군 콘주숨게 멍미숨동 학습지 루루스제 랭샨출린 뚜지치기베 꼬르디 랭샨출린게 학구두 잠바 시진 라서고 막번 진의 법제 망당리우 작바뚜가 침베 꼬르 디 참부도 가자마 시차브레스 다데리 디슈고네 주근데 중유메 모두제 마슈구인스
1: 갸푸 규리 푸토 므송웨 중쿠 차젠 점종 시야케 충어 뜸규 시체 잠추디 군키 녜왕 국베 규르규르지

0: ཁྱི ཕྱད མ ཁྱི ཕྱི ཕྱི ལགབར་རེ་རེ་ ཏེ་རེ་རེ་ཁེ་ཅེ་དེ་ཡོ་ཡོ་ད་གི་ ཁེབ་ཤི་རེ་ཡོ་རེ་ དེ་ནང་ཚུ་དེ་གན་རེ་ཅོ་རེ་སན་ ལུ་གི་ཆུ་ཁུ་ཏ་ལེ་ལོ་མ་དྲ ཅི་ཡོ་ཅེ་བེ་ཤ་བ་པ་པེ་སུ
1: ཤིན་དང་མ་ལ་མིན་ཉི་ལགབར་ཅེ་ ཆ་ཤིང་སང་བེ་ མ་ར་ཨོག་སོམ་ཅི་ ལོ་ཅུ་ཅེ་བ་ ཏང་ལིང་ལ་ཡང་དེ ཐབ་དང་ཅུ་ཁེ་ཕན་ལི་ལེ་ཅང་ལ་ ཐབ་ཅུ་ཝང་ཅུ་ཅུ་ཤེབ་དེ་ ཝུ་ཤོ་ཅུ་ཡི་ལེ་རོ་ཅུ་ཁུར་ཡིན དེ་རེ་ཅི་ཡོ་རེ་ ཡོ་ལེ་ཡ་ ताशुन लगभाया चिंदुंग अर्चन किंग्यो के पोगो दे या ड्रॉक्चुंग ताको चंदा सुगियो रिस पायु ये ठाने रिस को चिंदुंग चानी ताबो कुने रुंदुले या दोयुगियो रिस को अंगचुट कंडे जो रिस न तोम्दे मी ताकतर चुंबा तोय से ताको इकिनी चंगरुंग समुर चुंबा जे मी चुगी ताको उंगमा चंदा दे तातों दुंचर पंगर चिंबु जादं तप Yeliya ta shun lakbaya xianglang yurin kinkyo ki pokoy deya dukdru gacha yangchun sikiyo riz. Payu xieling zongkong ki fuchangne riz. Gabde ku dekangliya xianglang yurin kini tabru gomudruni deyo riz. Midi ngangchut gandajyo riz na yangchun xiebe mingzakunla kip shahwa rigyu kakchum lomangche. Janyang jitsi gemi toptangsung langching mibe dukdru gacha os dindesdiyo riz. Pogo shibutikega rin dunlaya takhaka na teje, teje, rudu zamba mangdan rika na pungruji japirba nangshinje babiyomba thomba res. Rin dunlaya pogo nyi yo res. Dun di shuzhou kongi feizongi mi res. Minglaya xiangchung sigi yo res. Mindolaya noda lage sigi yo res. Lakbaya pupji ki geblaya puti nishu zepsi se yobdige gyangda gomba geza laya yuze lo mbien laya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ལས དང དག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주천다 양춘 디게 미시 때간리야 네 태블릿 된대야 란대요 톰브레스 갑디디 잠바 게츠치지 마셰 제제 코르마게 칸나 톰부다 다니 포그니게 푸프차니 막사 샤브레스 듄주 시지 라서베 코니니 까마두자 게브기 붕르디게 녜리아 베심브레스 우르 주 라서베 붕르디 게저게 칸니 파브 추브 지디 잠바 tabru chukje lewar sumchu shibchuchi chirtin chigo chumbaris. Masaybe, taz minba yin shijin liya
0: 푸지 포토 제브레스 양촌디 따가 거리야 고자자 푸지 딸이야 티제 따유제 보고 제브레스 시진게 멍미지시 지도 잠바 멍미체크세지 심해 총장 주라서보다 주도 제제 랭산 초링리야 봉로게 돈이 동고 제명에 삼제 대두 잠바 멍미지 요니 가르시에 요레스나 장글람지 간리야 하람타마니 돈제지게 서시 뒤에 칸 쇼르융기
1: 투스크데냐 사시브레스 시진 라소고에 늘 친제 다가 루디 잠바 데임베나 랭산 솔링게 다르자 킹교게 봉루지레스 늘 야타 신교게 막맨 쳔브니 요레스 디니 나로네지 리궁 창자 화롱다 현다지 신동진 슈니리스 시진게 군이 추 수제 아니 향충다 리군기 푸제 까모도 제제 아 갑디 맞아베 네지 십차고 시에버리스 화룬게 가르시에게 열어서나 아주 기랑 튀어베 제리야 아주 송공민게 기나 초야 냠이 용그르 삼네 토르브 뭐 좀 제제 쟁한 언니 뽕늘이야 땅추 두스게데 제두 잠바 시진 라속과 가버시다 좀 버리스 먹부은 던지 르네 가르게 버리스 산이 남라니 파르코 지지 지지 잠바 네 마음이 지원제 가르시에게 열어서나 짱글람치네 양갸 먹은까지 용기 두스크 데냐사 슈르스 화롱다 슈닝 시진 디게가 냠도 다 슈니 다가 루드 잠바 송공민다 먹추권돈바 오용 다가능 신 공순신 차이징 주통 고연조 무홍 순리 황신 류펑 구성 디게게 멍미 솜동 체제 용구 유바 톰버스 향중다 리군게 푸드다 핀동 푸 디게 베지제자 코니게 틸리야 자르하고 손자니 파존 증리 던드 잠바 아니 콘조 쇼베 니츠 디게 시진게 14고제 시드 잠바 송장게 디곤 항성게 요레스 우용게 가르시에게 요레스나 가르기업 차수나 주두제나 타거지 두스게 데 시에게 요르데 송장게 쳄스 수비 제제 람사 아무군 치제 파르코제가 심브리스 리샴르레드 잠바 사루브리스 망다지 강기 가스갈이야 긍숭은 부바요레스 공순생게 능수도 톤도 잠바 가르시에게 열었으나 리딩 가르촌디 강리야 긍숭원보 시다바유베 능수대 대비이나 대야 동지 취득신이 지유바 타치였소 안주 내가 먹본 치디제제 산이 동맹 최방에 막사야 터블치디제 미딩이 있으면 따그리 두스카대 시에도 잠바 아니 송장게 가바시다 촌이 먹본 레와르 니슈 치디제제 가르자고야기 가담브레스 산이데 쇼게 아니 공순생게 송장다 오용래 아니 터브릭당기 사브르테네 가르시에게 열어서나 디긴비나 한겨르크 뒤줄이야 제거 숨리야 카테베 겁리야 쭈글랭게 디오틱제 터브릭고 심집에 덥시들이 디긴비나 초시 참결이야 루충 개개 쭉쭉집시 지구야다 먹지데스디 우르길리 디긴비나 고시 슈게당 잡요레 퍼조게 리간에 교육 되잖아. 나랑지 초게 봉르디 예루 예루 니리야 잠제 기샤동가 용스지 샤우리 콘즈 기샤다제 용제 루기리야 추차소나 까마뚱기 달자 요요 제브다가 터브르디 주기 숭예는 신지리야 교르구리 급디 되잖아. 동맨 최방에 투자리 된제 자카디 숨디 루기는 조선에브지 소야다 디제 차소나 콘즈 갈리갈리 만주 주산교 업동 칼이야 클릭글리 즐가단제 업동고 쇼니리야 년에 콘서 숨숨니 저규 이런 긴격이 민접도 저거 두스게데 시에도 잠바 송장 갑시라 주니 막변 시중 디겔야 던다 다가능 신지고야기 까담바레스 디네 후엔 조다 주통 화롱 휴닌 모홍 순리 시진 황신 디게 막변 개버디게 터부중년리야 샤브레스 차이징다 류펑 구성 디게 숨부디게 년리야 우르 진동배 레츠블리아 샤브레스 송장다 우용 공순선 디게게 다다야기 다르주유니 아니 천다치 주우디 멍멍아다 님도 막세치기 서버간리아 자라제가 샤제 아니 자카디기 내주 년상슈구리 치제 나지제브레스 님은 주유인도 잠아 멍멍디게 리틀리아 아니 유슘기 구티 제찬니 다르제 유유다 나도스 동니 아니 인생리라야기 체시 지도 잠바 망나리 간에 강한 니슈 숨주제지기 깨다 뒤지리야 니 세시 유브는 신 겸니 군진 숨 리샴리 요니 멍미 숨노 학시 잠바레스 봉주 예윤 니리야
0: xiang chung da li gun yue bei gang li ya ni ui ru dun li ya dun yong bei dai gang gen gun zi po gu di ming li ya fan ri si yo ri pe yu fu zhou ne ris ni lo jun ju gu du zang ba dao jo qi bei qin yu yo ris zhak zai li ya ni jiang zhe tuan jiao gi yun gam gu ni qi ris dai gang ne gan de sang do bi ji ji ya li ya qie shi da yo ris mak sa ya ba zai qin bu shi da sun zang kui qi li ya jiar piu nye yo ma ris jia zang ming do li ya jik ding zhu nye du jie xie jie da yo ris mi di pa nyam li ya tuan nga dan bei nian si jio ris di gan zhe si ris na zha lu kiong ge doktor na seng sing zha yi lu bur jiang lu ji bu ma cim zhu me qi gu na pe yu tuwa ring jiak long ter ju gu chab le si qi wan dang rib du cir sang do lak cha rang gar ju zhak zai chok tu gyur ba di ri si chua jie mi yu du dun zhen du war jen dang zha de dang yun kham yang bai sar fan ri xie bei ming zha kip de yi ming do me gu na jik din zhu ken du jie sir den zhe si yo ris jik din zhu nye du jie fan ri ge da na gu qi xun jie dun li ya dun yung gu yo ris yun li ya xiang chung da ye li ya li gun yo ris fan ri tu da nen zu zhu xin ye ji yin bi yin ne tab ru gu shum ji lu ma xin zang song jiang ki mokmung chua xi cham jie li ya guan dom jie yu ba tong du zang ba sim na lo li ya gar sim gu yo ris ne da kyu re tab ru du si ge de zhang ba yin na nye ju yo li cu song si den zhe gi ga zo chung jie xiang chung da li gun li ya tian long jib du zang ba ki rang ni ge ji xin jio ge meng meng ap ki chi jie kong zu mokmung ji li ya gyu zhok ri du si ge de ga den du zang ba xiang chung da li gun ge ga neng xin jie jie so su su pu da ane pimdung puti dike kye ni fan ryu ki nzuchu tenya liya gu deba desu. Fan ryu ka taigan liya lakwa yun liya kanta sangdo da lakwa ye liya jikdin zhu nye ki duje ki reti semni kane nga tungu tsobshi. Duska de sheba daga lungna chi kemni sachi tochi namla chuni. Namsa duke kankyo ki nindye oye nyambachi chaba desu. Daga xiang chun da li gun ge gita da jie ni di kien gyo ge meng meng ap ge ti jie liang shan su ling ge meng meng da zing ka xin bu riz. Song jia ge meng meng kong zuo xia ri yong bu tong jie bong ru ye yu ni li ya ka jie ni xiang chun da li gun di ni ni zu su su bu riz. Kun ni chu zu yong du zang ba da da shun da meng gu xie zha gye bu zang meng meng xip chung ngab chu zi ji ru ji li ya zu tu bu ma duo jie xian da di ge qi lo li ya Lai che mèmèl hama digi sosu pa mokung zali ya malo gami jumbo riz. Gap du du zamba sung jang ge sabo gane xiang chung da li gun bong ryu gi li ya cu cab toni chen da li ya karma du gyam jo ge dar cha yu yu dan ar ju du zamba ane kunzu mok ryu yib digi langi long che che ju gi sobda chi chab riz. Xiang chung da li gun kuni ni mok ryu gi li ya xia xia li qin num num li qin qebi nili ye gor yun gor jen jo gmami ki ni bo ya g langa cebi nili ni gi yo ma riz zhu wu ge ni sabo gan ni da tang ya gi dar cha qin ju ji yu yu je je gyang da tang riz di yin bi yin ku ni ka xia li de je qin bi yin bong ru xia lan zho go ya gi da tang riz ku ni ka num li lo je qin bi yin bong ru num li ya zho go ya gi da tang riz Nechu di gongsun shenge sabo gane tongdu zamba reji churi ma xiam cedu zamba kane nga tungi tungi zobshi. Dosko de xeab daga lakwa nago di xiang chung da li gun gaba chenbi ne di zali ya shuk chenpo gyabji nime wo madonba chabaris. Kuni bongru gili ya namsa naktumi sal chingyo gili ya cho xili ya midaji tongya meba chaje Gansakaliya taisha tingyogi nalol chubiris. Gemne yo nye tizwe tungju me zang xiang chung da li gun kunye nyi ngamda ki je sosu bungaliya chu. Chilo yaagi samlu kore mashab je je langa chay gandub jigiyo ris. Daga topja gubja liya samin bargegi ge chenpo ji gebdu zamba kunye nyi duge chay meba gegi niga lo obdo nalo yam gudin lo biris. Daga gobtun di shuwa nili yungyo gi jekyu yurin kinye gi mige
1: 아니 제규 유린 겜니 군이 심체도 잠바 소머라가 타괴 담제 린딩딩간의 윤교의 량산 출린기 뿐가려야 자갈링가 심버스 급두두 잠바 송장의 대자를 띠니 다동 제제 뿐으로 숨부디게 마자가 단자 반주의게 소스맘디게 치니 리간을 벼심버스 코마 몽구지 범허도 제제 밤같이 무시다 준비했어. 내내 송장가 망삼샤 군진 징디게 권도무 우거르가 나로기 슈제간이야 림빈은 신시제 때 급두두 잠바 코마츠 상총다 리군 탁바야 담니 진비슈가 용버스 송장가 람사 군인이 담야기 탁바트르주 소소 응어메 차자니 가르시게 열에서나
2: 유사야 자카티체체 징리던두 잠바 도스크데 마치카메 손자 Padukinani, Gongemevsinaro, Mazanjena, Padukinanzu Sumgtene, Nasene, Amjonal Goje, Riganlia, Gugu Shumshunjeje, Suashin, Nanzuda Nyamdo, Tinzin Dunzum, Chizi Yude, Tari Gugup Tindech Majumbe Kinge, Tuska de Les, Gesi, Tari Nanzun Yamdo, Ridin Kazonia Pebina, Nakabushidayunga,
1: Tuska de Shedu Zamba, Kunigale, Pemutuje,
3: Dudo Shabkirang Tene. 나스네 팀은 몸부 고년들레 분종 아니니 레스나 맹교지 손자 원제슈야 구급도 무수 아주 기라 딘진비지 임베 시에다데 원네 땡기리샤 나니게 상부 상어 마줍제제 남리야 버지다 살리야 동작 빛는 신세제 짐진 동도 제자 드리키나주 심세두 잠바 소도가 제베제비 이네 돈도 양규문도 요말 이네레 키나주 딜렌 덕제 Kuishu chimpu cheche, nilin na, kesi, nimbu kuyan chune, ceta ta na na, rangso lo donge, shamdi shu che, chilin che yak samlu yu, ngani mebi yina, fanri chuko ge, kun kyu kako sonza, gunzin tamba kirange, ngani su ta ne chi, pa lo ta na che, fanri ye, gopta shune, kyabchu shuka yon ya ge, kata lepsi chen simgi, che zang, gunzin kirange tulu ya, di bo ayun, tusga de ye chidu zamba sun jange,
2: Dintre yinpi yinna, padu kinani nigalo tena yegzi. Deya, michi tima nangxinche che, shukuya yomari. Songcha nga yinpi yinna, deya, chashi tamsang kuche deginda.
1: Toskide lengyebris. Dine kuni ge,
3: kirangwane pukyogachiri. Gesi, fanryu ge, gobtashuni, kebchu chega mayombi yinna. Ngani ge, kosimche, gunzin choliya, zimpyu shuwa yubchigin.
1: Toskide shebris. Songcha nga kabashira chunche, kuni Gondomgi ugu nalol ya dindri shunni doda chanjian nilin che gulo sarba chazan ririda dasan ni trebris. Daga nangxin korma la dungda pup gurje kuni ni rishambuto jega dambris. Kuni da shunje rudu zamba langa ganla ya liangshan chulingi badu da songjangi kashimengyo gi gajin simnala ya chorshi tupu yoris. Mangdan rishambla ya jo chadu zamba Di korma digege hang san san jeje kuni ni ridin karzo nalol ya subris. Fanru ge kuni kende jeje lo yomba ase ke chudu zamba siang chung da li gung ge garshiga yoresina.
3: Nganzu jega digi namgui le wangli ya ginlo si nye ji song zang. Susu sugu tumbo ndo ya le oe mindu.
1: Tuske de shi du zamba fanru ge
3: bindro kira ni ge dindre shi ego ya karire.
1: Tuske de ke chudu zamba Kuninige, Songjiange, Dinzingi, Lagia, Sabushida, Jengi Yube, Gorshebris, Gabdudu Zamba, Fanruge,
3: Songung Mindi, Gyo Chokto Gyurbuda, Dinzin Lagia, Sabudinje Yungyo Michi Yimbiina, Nganzu Lendelia, Zisungjeje, Rinnebebje, Gobda Shun, Gyabju Shuga, Ganjong Yodori.
1: Tuskade Shedu Zamba, Kuninige,
3: Nani, Dunda Dijubiakche Yombi,
1: Tuskade Shebris, Tuskade Shani, Tan Dagranlea, Kunzu, Ridingi karna loliya doge gemni sanyi namlandu zamba kuzu sumga nyamdo rinne bebje songjangi bungaliya shargya yoni bumsal zuni guchajigi yoris. Songjangi kuzu sum yalanje guandum uygur na loliya dendishuni derchubris. Kuzu sumge dogbada tizum gaggej majeba kashi nimigi ina songjangda pungdungi nyingdam sansan bubumeba sherichigi yoris. Dondo kuzu sumge Gunzin dige mangdangi ridin karzong gale ya dendri shuni 다다 렁고도 지시에니 송공민 라서베 랭샨 촌링긴 군진 디게리아 넬렌슈브리스 봉루숨기 멍미디게레 넬렌기 냠바텐데 원잠제베레스 토토트 서두잠바 반류게 공순신 기간을 때문에 송장결의 공순신 반류기 기간 제주제 남자 안비기 투다 늑특 럽주장 반류 가부시자 좀버스 도스가데 아니 님카셰 나로리아 다 콘즈 축소디게 루루스 리갈리아 윤교긴 두다 아니 자라 도제 개줄라속베 제고디게 룹차니 창만님도 루루 제제 콘즈 통글하마 갈리아 메겜니 콘즈숨 송장 라서고다 님도 랭샨 촌린리아 쳔부임브르스 송장다 콘소 포고디게 랭샨 촌린기 린데블리아 레니 추추즈 지드 잠바 남레 담기 람징강리아 미톱 쳔부 시부지게 송장리아 고드 슈드 잠바 송장가 람사 따네 범니 코야 교제
2: 기랑 젤 가르슈요 유초 그리미임바
1: 두스케데 게시드 잠바 미톱 쳔디게
0: 녀밍리아
1: 던징 주시 짬마베 임베강리아 아르세 부손자 미현다게
0: 키시리스 제제 민도기부어레 파유인비나 주조니 남규장조네 따구제 초지유 탈로지가 동길라강 장조네 따야고치구투주 디인비나 본도카라 동능시지다 수용조랴 뿐나고 간제여마레 고네 슈구부도 체즈주다 미분에 개배간부도 체즈겐도 땅고토간랴 수규링구윤베 따디게 니므르라 레와르똥 랑가 제투구유장 장조리아 깨다춘 다조 참모연발 생각할무스제제 민다요레 다디인비인은 징계급기 계세기 칩진리샤 니에 동그릴라샴네 다디구비 윤감 창마야 두도차베 제니에 깨다춘비네 무수단드부도 제투모송 다조딘 군진키란리아 뮤딘리아 주제 나키나주 기도나로리아 슈가연부인데 레안드오기 루노무열리아 창교기 정토종기규윤두잠바 뜸마야부제제 정상 따고 부응하게 따디 포스 니에 따디 랭샨 솔링기 송구민기 레스제 시에듀잠바 콘즈 만비다니 깨제 뚝자든제 몽구시기 디게 14호제 슈누브민도 나레 베타제 징아 내주디 년사슈가 용비 두스크데 시에브리스 송장가 때두 미디 샤깜부 임불라 너 니부치어리스 디치주그 남바디 컨데치어리스나 짬마스리 마라 짐시시 드론교바 레워르통양추 따고레 렌김미송벌 키스르세드 지인남 도스케데 디여임버레스 송장게 단진주기 미신다다 만다지요 툰드잠바 샘띵네 가부춘제
2: 딘제임비이나 나순님도 리딩 카르손레야 친제 주두제는 다그리
1: 도스케데 시에차드잠바 단진주 티제 아니 콘조 줄르데니 스르지잠다 게차드잠바 게친 타오가라서베 군진디게게 콘조야 수장 단에 딘진 포고 도좀 칸려 딘데 슈브리스 송장게 군진 현다 디게리아 반르이다 향충 리군 디게고 저셰브리스 급드드 잠바 단진 주게레 창마야 군제 슈브리스 디참리아 안코조 나오치 동니 땜제기 토트샹바리스 급드드 잠바 리딩 카르존리아 초시 버드 망보 군제 메브제제 돈좀 제니 미자 망고 차장 송장게 리윤다 타오중왕리아 칸바사바 자야다 초시 제르 속고야기 겐테브리스 단진주게레 양갸르 따디게센 시에장 송장게 강교 추제진 대중 정토 종길이야 따디게데 유메기 내주 지세제가 담바인부리스
4: 갸푸 규리 푸토 므송웨 중쿠 차젠 점종 시야케 충어 뜸규 시체 잠추디 군키 녜왕 국베 규르규르지
1: 생가 넘버소 공도 넘버소 센드르베 디임비이나 중국 작전 점령 시 공덕이 중어 덤주세야 그 점령디
0: 류자다 좁게 받으리
1: 디링스 서치 강세야 그 중남 리세 신잠 다가시 의이 리센디 좀직당 중바 저죽 직수 참아 달게 양배당 십시 천군 나니 최대 면조라이 땡디 리세 슈자

0: Okay, due to time limit, we have to stop here. And next week, in our season story, let's continue to hear from Mr. Dagla. Thank you for tuning in and see you next time. Goodbye.
1: 曾中堂弄清对儿曹为拍击两年为曾中对子电力器我们苏里马尔行图米子英里对卡尔冲恰恰白马堂冲别宗日古贼对目的新开超过连接去念王级别碎碎碎曾中堂弄清对儿曾中堂弄清对儿
2: 자스탄 덴베 센트럴 헨게 공감상 띵디기 젠키 난투 종규 좀케마 도엔준 기자마다 잡상 라지 표게 줄신 변종미만 비준 강내 비준 난외 종신 강라마르부 시바디 표널 기좀지 당 양대 슈규인베 세난 유피쇼 센트럴 헨게 종신 강라마르부 시베 좀케마 도엔준이 산시난 칭투 구충바다 너칠 슝시바다 슝콩 키레기 대수난 용신 단다시안투 슈유 콩니 종교 존바뷰 튠조기 콩미당 종교 년슈 존지 로초기 렌진 루슌 존지 루링기 급주시비 투림 심줄로마 제리 콩키 종진 강라마르부 시바당 주리 교바 시바 므지 존지 므리 므리 시바당 구슈 구슈 시바소 잠추 카주 비준낭 용식 콩키 잠추 카지르 종교 존바뷰 시베 되딥기 일도스 차가다 징주마기 직세 시베 되딥다 세마르 시베 튜딥기 차가다. 급기에 빙신 속좀기 차가소 토바다. 삼추 가직 치계기 이게탄 부위를 줄여봐 마세. 계지 빼딥 젠소낭 팽만 쇼뉴슈. 종신 강라마르부 시바디니 종교 존바표 튠조기 존에 토로 줄체베 종신 표현당 지와 유바식 인바디니 표결와 미집니기 중어주연에 민남라 종회 미리 능규기 튠지지와 세균체바식다. 디외 양신 갸치외 통계 토안에 미촌의 기간용을 루당 튜베 섬시 사무체베 잠취식시 샴라 생계기 종교 중캠마 도엔준 기자마당 잡상다기 벽에도 줄신 변수매마 비준칸의 비준난외 중신 강라마르부 시바 편월기 중지단 양뒤 슈바티 뉴쪽게 바티 센러나 조키무부 튜베 그 민이당 강민아신 법신유바당 가초안이 신두 투바티레 웬당 침진추 로부르투 고치캬무 시베 타니에티 그 나와르차르 고치캬무 시베티 틴르마 인남 갈면 소아장 루당 자와라 펜순 찍라 찍잔네 상가 식시다 찍라 찍탐디 정이 응아로에 퇴불 줄답삼 정이 시행기 와도 닌듭 체바다도 난 공의 힝니 모나기 도아인바티 신두 마외 촌나 찰신 징가르양 타르토르통 karmanchi gusi kyamunne kacheti wikardangche chua xien tupur. Mik zumzam qingyu jing lariyang karma xienshik gusi kyamun nangdu zyu. Daxin daxin lariyang mik zum. Lu jiki bakhe tang zhane lu kashe ki nyamdu ge gebatan. Tenten lu changmen bakhe titi tu cha. Kyo yagul lu la jar xintu yar zokzo che batan. Mik pur xin tadun nile yong su tangme be chonan shiki. 렐루 치중 상만 녜월레 당네 루찬난 꼬르와케 라레 중멋띵네 샥차탕지 지멋동와다 라레 깡바 짝점이야 미치바라 착착지 짐포폴 그시기 누마 부르투 튐바당 누두 마르포르 쿄르티 락바 창마 타두 오마짜치르 튐메용암냐 카시에 쥐방아 달차네 쥐무쭉삼치나 루구 튐메용암냐바다 루구 카시에 오마통외 튜인수두 Ame nutu sungne malu para ame numa te jeku tabuta. Nutu te jita sanzin trawa sui. Lale lupu gurishin raju pinzu jayati dunga gyaji. Ten kashi dungji susur ki. Nima namsa jinsamne tuyenshin chiwa mindum shikdan cha. Nyewe dantan dukjin mukjin ki simne tewar tu. Godin ki namka ni yudar ngon wata. Takur ki jimba namni juma takbe singpe tan cha. 저시 루찬에 튠디 젠다키 김도 송신 제쿠르네 두어모 추추다 자르르 컨습갸치치 따남 파피프낭 자르셔카라 조키양 디엔인람 투니 차수마 카르슈숨 뚱지 푸식 다수 따슈네 저거도 줄 그지라 야메라 루기 큐양메 녀월 립급 루이동키 원신신 수통 저시기 갸게 기토하네 게슈 중에 죽었을 진박한 중도 동외 금시 유라 대돈 로마 시안데 카차 수줄 갑유 지시 테나 그 첸수네 로칸키 경급도 진박포르겐 로트와디 마르타 공신 동틴 찍라 모돈 나르 짜싱웨 태가로 못 걸으시 부디 앞에 냠투 롭차로 옹와다 롭체 년잠도 제구로 식듭 년달아 계롭 시행기 콜라 톱주 지민라 뜻십체 퇴주 강삼 송지 하람 롯중 대월 큐티 제구로 식네 정랄로 침발지오로 카와치 부퍼버 통금의 금생 강의 메신바라 괜히 똑배 닌티 사수 참수 카와 섭룩투법 카와 친부법 통용 매배 민남의 제주인들 기초난지 폐규기 종부장 남사 킹배 카와 친부팀의 통용 매대 가주르 근의식 인양 모동의 동의 기남배 킹벌리 전화기 남반이 부자미야 마치 추치외 규치수 유럽의 남기 추치의 마불 규르비에 추슈 로간 충중티 가자규도 인배 공면 로아참리 갠순치미도 예게 참수 레디기 최고로 아메토하기 로군인급 총대용 팀으로 낙팅팅도 결진 민남 로메베 두렵수 질로 로 춘신치베 니주티리 근케 두수 차진시 급대르 로구작베 두랄리 메베 최고로네 웅웅기 자주하신두 폐규기 정불리베급 난공규기 고택신 락바니장네 긍듭 라두 린신유 면산바르 긍듭 체슈디 나도 랭귀냠미 팅지 랑비 긍급창마 치중 자싱 본디도 립지 추티 수교루 난공유 전화 댐비 추티 통두 콩중아루에 치르송 마시쿠응은에 주나 난공유라 삼자르 강야미 이낭 김미당 뿅이츠 닌다르 랩린 나조 체디 창미 객발 타다기 중심이 난공유 힘비 문진치 표면티는 리창의 주니 속에 대부티 힘바디 문 리친린 칼순 참이 수배 아니 칠레 대버시 진부 칭린 칠균에 로치 경마 침바르 아니 차기는 진용외 나사 치도도 송신 팅아 로지 팅 직점리 내게 매바다 나치 르부 먹기와르 년에 대디 중세 료도 송다르 칼라세나 용수 차기 용기휴 나사 디균도 똑바르 류규메라 치습 경대네 제규미 랑기 샤리 제베 푸치부티 럽점양 마치에바르 침바마세 대동 구주 튜규 메바 콩키 스카르투 괜히 도베 콩키 닌시난 아니 세푸네 쇼고 마르포 첸잠나 망부티네 메바티 네보 치잠 임바티 개발 쿨급

나량 띵링 띵링 시차 며 챙기고 털빙도 송외 접수를 따참 채바다 사토니 진이주 진이기 잡담 접집 잠내 매경 그이기 익수를 며 경신 두치 세차당지에 이곡이 강을 세워다 경유릉안 진이 팅직로 나량 권의 주파를 팅직로 록팅 숨바테르 며 다수 진이기 낭둔 신잠충 Мы чиньи ранки чангар чарве нинка пагбе чаян тёхин. Гэпсик чин сача тиран ту кэр лан. Ла ту нёксэп токбе пюме чик тэр гю онхин ти го чок чуанг мула тэбе. Гангба чуюр нан ту шютэп че. Лагбе юмбо ки яка шик сунне лёпу чунтэп че чи хита чё ти гане гэ чинбу шор. Гэжа ти му чэнба сэба дэпу чур чин. Rangki la nang kerwe ngöbu teni kekang xindu chiwe ngöbu shik yinba tasu chen su. Chen yi ki nang dun jin na nyi yinba di, jik ni pama nyi ki zuibe kim ki ne su jiwa da. Jik shu ni lopcha loa ne mutu lukchi legar shung na jing mi goro gacha jik goba di yin. Mö chen yi shokli ngöbu di da jo rang da jo che di tadung nang dun samba shik zayang. Dene ma nyi la, tana suak zhe dube tun shik yang ma nyi. 이거기 미터 군내 리친딩기 바바 쯔로 시나 리친딩 태동 미유도 내바티니 담산식시 텔레 학베 담산식 클럭그 테나 몰라량 가지 디치 메버추 종로스 주기 리친딩 개겐기 맹콘네 퓨티 개겐기 톱단 메바 스심베 롭터 로미투프 땡키시 개치슈니 메 아마 총베 니츠티 치다르 슈그바티인 Sim chami chomi tang sim che sim tu jie ki kar yun shing pu ma song kong nar yang di chin ting ki chin yi jik jor. Chin yi ki nang tu ni koran ne kip lo tu bu min du ku du fup su ten ki chung chi mo lo jiwa che jo ji sir. Chin yi ti ma shi mo lo chung ne tu pup kyang sim che yung zo se ka la tu. Di chin ting ki kim tu lak be ne tsu xin sim pa se bu yin be mu ne tsu chi tar shu gu be te. Samshi yankur kyakur sheme gu. Tele chinyi ki tamye gacha tini ngwene tsueba chi kawa shik du nyan. Tar mu chinyi gu me gu bar kyu jesu kyu jing tanda par tetar du bar shi. Loman song chi tuyanti samlur kurgup mu kyang tuyantir jishye kya me du pati. Tupshu kang shik ki mo che shu tene me bar kyakyo ki lambur chi yudam. Tene zitung ki tupshu sam yang na sacha chung chung shik le yudab chi ba yang na 교샤체바 강식이나 창만 자양 슉치슈티니 급직 링기 섬수잠기 렘바티 마슌키 여유티란시 광도 행계기 세나와티니 종교 종교마 도인준기 잠바다 잡상라기 표게트 주신 편조메마 비준 강내 비준 난외 종리 칸라마부시바 편을 기좀지당 양디 슈바티 류적게 바티지 센트럴 행계 팅디 이젠 퓨시메기 디젠 제주단 직주난게니 샤오쉐라다 십실 첸규바니 계산 주가라시 텐게 슈딘자고

생일 남초 남불행기 내 원점 체매 루안 시베니 신신심나와 닝타분의 토제는 시우이 레센디 케기니 문이 톱세 토베 루아유라 원점 체매 루안 시베니 센디 세네 니로 시로나

지두 체구고로 모두 슈기 디가로 텐솜기 튼댄바 시바 디니 다 가즈시에 와르스나 지두기 체 쭉쭉부 인타 미 예탕 메소 타직도 땡기 머충어 체제 독바 유바 땜마딘데 지글 시에버리 양아도 디바 카지기 나는 야 시에루 딘데 송요레 이미 망해 봐 탄이수 독바 싸워 땜바야 시에버리 딘데 코알랑네 디그르 알란 코나네메 이미 망해 봐 탄이수 독바 싸워 땜바 스데셰 껴요데 디에 아데 데나 디고 레성 Peche cha shabe yina, ngoma yin nam, zuma yin. Ngunsum yin nam, milam yin. Nge sheba te nam, ho yu tam me. Taka nang shingi, didar she na, di kam, midik, sheba dabu. Peche da ge, tunda kata sewa de besa na, yimi, yumi, so ta jikdu, tengi mo chungwa che je, tokba yuba dema sheda rwa la. 大洋特勤写不能行这把卡几个移民忙一把探一数托过沙瓦等把松松啊了第二这个的是个我们这卡的是呢我们云南怎么一些这个被定的写不能他我们云南怎么移民托了托过一把天中一把定的写不能 다우나 디컨데레스나 망에밤 타니수 토고사와 인데 금제 카레스나 오마 인크시도 문제 체나네 오마야 이냔베 텐송 토고사와 타 오마 머인바시라 외순네 문제 체바 있나 오마 일레 양 치와서기 초니가라 토바 타 초니가라 텐좀 싸워 Tundi dengi yu zang, kajigbe deshe gyumdang di nangxin, gyumba yinne madigba, matakba, ke yuwa madishugyu. Kangdana, jidugu che tenzomgi tun denbar jugba shiba tini, tajigdu dengi mechungwa che je, tokba yuwa denba dindajigla, kogu yore, di nga shuyagi jidugu tungi jugzu shiba le, sumba tenzomgi tun denbar shiba dini. 샴나 지두기 튼기 죽도 시에발레 지다가 낭세 시바 주외 튼 땜발 죽바 오나 주외 튼 땜발 죽바 시에베 지두기 체디 컨데 죽로 코그레 양랑 안주 두규용 안주 시에베 주어 주어세 주어로 발라 주어세도 오나 컨데 죽로 코그와데스나 튼에 강시 시도 용외 치를 파르라 치바 야마나 랑게 마시 마독바 딘데 시도 용외 치를 파르라 깨제 치바 양나 파르기 시도 중유메라 소바 최감 림베치도 파르러 주어고바 소바 딘데지글 야이네 주어 주어스 시에브르발라 주어랑 남바 딘데 유나 다르기 지두기 체기 주어 튼댐바르 주바 시바디 컨데지글 코구요레스나 지두기 체 쭉쭉 대다게다 시엘라야 주어 댐베 튼댐바 딘데지글 시에브르 주어 당아도 이제딘데 땅에 그림 나라 지두기 채 배주 당제 주어구에 남바디 있나 슉침부터는 통해여부지리 배다지 차샵에 있나 냉아베 튼티 두비유탐 어 냉아샵에 튼다디 키란가 두비유탐 시바더부 주어구에 타 단당 모두 채배 낭두 티다 신송함 어 신송에서 주어구에다부 다가는 신기 근대식라 참조학제 시산 당연히 참조학제 로종 두발이 다오나 단다 주어주구제 근대식라 참조학제 시그리베스 주어구에다부 양나 내 시에나 머직바 강의 탐시바다부 제제 튼 강시 세지토와 세부 용액시도 아르리아 있는 주어 댐베 전담바도 죽었다고 디지글이나 주어 댐벨 죽었으래 주어 댐벨 죽었어 디나 내 슈야기 치다게 당시 시버디 당아봐 나도 당아 댐벨 죽 당아 댐벨 죽어 시버디 뭐서 얼 나도 어제 마치 공을야 내 지 진이치 대버슈기 알아 당다 시에베 급을 양아도 딘데 주어래 당아 댐벨 죽었어야 저래 당아 나디레야이나 진주 가지 퇴버시고래 당화 땜발 죽었어야 돼 근데 지금 코고 왔으나 맹아 감
팬뱅 나 다가는 신기 양나 꾸와세든데 지금 고고아래 네가 당화된 말 주고 세야 돼 양만한 맹아든데 양만한 팬뱅아든데 양만한 끼고 시행라 저 강시 지시 꾸와래 된된 말든데 지금 야이나 당대급래 야시에베 당화된 말 주고 세야 돼 다리 대야이나 지도급급 당화된 말 나들야이나 진주 쉬어마 다운나 당화된 말 시바디 근대지글 고고고요아르베스나 남당기 이와 니엔 낭네 봐라 남당기 이와 니 낭네 강롱시라 네버데마딘데지라 당마데마스 당마스드던 디로라 니엔 당양마나 숨시간 딘데기 낭네 직 담제 땡치와 제버딜라 당마스로라 야야 정 부른 담시세기 담디 튼다르와라 당마체버 제장 망분 낭네 직 담제 강롱시 되네 네버체고바 땜버딘데 지글라 당마땜바스그레 다우나 다르데 지두기 체기 당마땜버 주버시바디 근데 지글라 고고고레스나 담자여와라 담자 니삼 양마나 두메 낭네 강롱식 담제 네바치바 땡케월 최급의 된댐배 지득체직라 어 담아댐스 그래 고된댐난 남바디아라 나도 크게 난라야 슉침배터네 폐주직래 배날 해세계제 난라야 나도 두균닭바르시 딘데시에그로 와라 수제추가 추장추가 쓰기로 와라 수제추가 추장추가 서자 추가 최장 추가 수도전에 양나 서자 양나 최장 딩이니 나네 강롱식 담제 양나 서자 최고바 다 양나 최장 최고바 견다 딘데지글래야 미버와라 다다가는 신가도 부글래야 장젠디데 구지 체베 규르나나 게 디시에브라와 파메 게이치가 뷰치가 쓰르와라 뷰치가 쓰르 딕 나도 크게 나라 땅에 된데베 비주동단지리 딩인예가게 토목은 누구 가르땜으로서나 땅아 체대 되네 강웅식라 내구에베 추디 땜으로 와라 공두시에베 빼디수나 딘데 안저 이게 토라야 법 양만나 지두기 체자제 응구라 체베 있나 딘데스로 와라 쓰자 추탐 추장추 대진 안저 쓰자 추가 추장추가 세기 깨져 주와라 디 지두기 체 폐주 당제 당화된배 퇴행지 응구구유나 나도 다 이겨는 컨데스 죽으래서나 쓰자 추탐 추장추 디가기 추디 지라 탐디 자와 태 얘네 양아 쓰자 당 양아 추장이기 낭네 강롱식의 당화 체디 얘네 추구구유배 튼디댐바레라 야마나 티니 강롱식라 내구구유배 튼다디댐바르와라 앞에 다가는 시행하도 무튜베 징이지 쉬는 디그리 베나 차통암 오마통 다가는 시행이 쯔무쯔탐 롭종치 다가는 시행이 샤투조암 눕투조 샤탕 눕니 강웅시라 노구구요 아래데 다디네 샤투조암 눕투조스도자네 샤눕 강도 조국민디 당화 체제 디니 강롱시라 조국우구예배 된디 강롱시라 내구배 된디 대말 체벌와라 어딘데 지글 야이나 당화 대말 쓰기래 지드시에배 급래 야이나 다수균기 된기 죽두 급래 야이나 저바 폐지 나라 야이나 총아부 디토네 모두 지그레 내야 딜 총아부 디 조승제 야제 비교 농진 셈바보 남라 모두 슈베이 참마대가도 슈에디 카데스나 당화 때마세 누가라 당화 때마 시바 디급 능구 체 폐지 동에 규림 나라 야 능주 딘데시도 알라 카데스나 베나 배딘데 치기 서자 추탐 양나 추장 추세딘데 배디리딩에 대해 배딘데 지 샤버는 뭐시 표지동당 남아디 자체 통해도 다 딜라야 만두 차츠는 시에버 이나 크게 나온다 딘데스 표지 쇼부 땅그레로 와라 서자 추다 양나 추장 추세딘데 망부 시에그리데 크게 나온 시에버 태능신지 망부지게 이돌에 다가능신 本能给
bēnā chā shāpa nō kōngā shūpa nōng xīn, sō yā chū tām yāng nā chū jāng chū. Tā wō nā bē tī lā yā chā chū nō xīpa yī nā, sō yā chū tām xībē tām dī tāma dēmbā rūpa lā. Tām dī jē sū chū wē yāng nā sē jī dūgā lā, yāng nā xībā tī yā tāma sē jī gī rā jī rī. Chē zāng ngā dē chēpa yī nā, tāma dēmbā gōp lā yā, sō yā chū tām, yāngā chū jāng chū shībē gōp kī tām tāng yāngā shībā dī tūmār dīndē dēb jē pēchū tāngā dīni tāngā dhā, tāngā sēchī kī chē dī nīndū chē jē pēchū tāngbē gyōngjī lā tūngu dū chē tā yīgdō lā bēbē gyūrīm nāngā dēnā ngā dzō sō yā chū tām chū jāng chū shībā dōbū pēchū tōngā lē sō yā chū tām sī tāngā dēmbē dhā jī jā bē jī lā lā yāng yāngā chū jāng chū sēgī yāngā tāngā dēmbē sēchī kī dhā dīndē chī jā wā yī nā nīndū kī gyōndū yōngu yō zhā dī rī dī nā pēchū mā tāng nā yā gu dū sōng dū gyō yāng khā rī rē sī nā tāngā dēmbē chē tāng tāngā dēmbē sēchī kī dhā nī nīndū kī pēchū tāng rū wā lā chē tāng dī rī dī ngā rē dē wē nā gyō yāng lā tūngu dū gyā jē yō pī kā lūng dū sēmbā bō nām gī pēchū chī bē gyū rīm nāng lā yā tōk chā nāng rō nāng shū yā yī lī dēng kī nāng lā yā ngā jī dū xie bā lē jī dū kī tūng kī jūk dū xie bā dī nāng nē dā dū bā tāng tēn zōm tāng dā gā nāng xīng kī dāng mā dēng bā lā sōk bē dā tūng kī jūk dū kō lā yā yī nā ngā ngō dū xū bā yī lī dēng qī mē nāng lā yā ngā jīn jū lā dū bē chē nā mī xie bā lē jūng gōng kō lā yā yī nā gō dū kī ngō dū xū dū yū bē gā jī sēn bā bō nāng kī tū tō dū sē nā rā nā

0: 中央民望关切隆清联控仪，中央民望关切隆清联控仪。他的你，三九零两家联联数据推测仪。
1: 싱글링게 공감상 샘라 선교로 냠자리 선수구힌 팅디 선교로기 낭튼조니 중국 중앙 첩시주기 최소 공소 체디 금니쇼베 중국 창섬 최소 팅아바 주십 체규로 뮤지 유베 이차를 최도로 세바타 중국 중앙 계기계 수지 시진핑 키 최소 소교난 외골타 시진핑 내 어리르 계튼 섬진능 규고로 시진핑 키 어리 톨롭주히 슈뉴로마를 친해진나 외골로 이스레마키 가사 루듀지 한유 니스레 메교 옆에 미망고시 치매 수배 고소힌 샴라틴디 선주르키 낭튼 십진남센로나 디글레쿠네 비웨 내추 중국중앙 첩시주기 다워구베 시니슈지니 손수소네 쇼용네 당년종라 균신 훈민안 구디동회 내튼 개진라 심주제휴 중국중앙 개지계 수지 시진핑키 손도조교나휴 손듀토 중국공천당계 금니슈배

0: 디니 미리 튠디 야튠 꾸디 제팀 응어소 라렌다 외지히 미리 튠디 야튠 티자사고 토마티힌 뒤로 사바샤르춘 땅키 미리 레튠라 루규랑신게 춤제 소바타 미리카키 라단진네 미리 튠디 김산식다르 제베 디기키 리무체신규 비진도 소베 니도니 슈즈주르 미리 튠디 야튠 티자사고르키 치구조베토 미리 응업중어주기 튜미 튜몽토 미리 튠디 야튠키 추구드마타 치구비유토 미리카키 슈누루충 파르키 비리 체시 치구카 당부 비주된 유바시 提炸三国人, 借用三年卡期, 中华迷日基督所被独系电图动会, 提炸六十七国基督所编年, 杰克基督的松用他, 迷日吞之也吞了归地动局体, 桑马的根治预备独系, 迷心所属管的归地动局体, 中华迷日基督所被独系电图动会, 六十七, 六地塔, 六康南顿本年, 迷日卡期巡逻路中期, 别日切西塔, 迷日卡期盲措, 平均两者南北匹界切西, 拉达了七百八日, 就是三百小时村, 迷日卡期中央塔, 别日两者七七七, 俺的穷牛没被切独立预警, 中华迷日基督所被独系电图动局体, 俺的电图情绪八十, 他留到我准备最近年, 中华民望集团结合体, 美丽团结亚团规定责任, 我所拿到了七八天尼, 除了三百, 美丽铁公体, 七团责任唐部的一码塔, 中华美丽集团所谓独系电图动画塔, 中华美丽集团所谓足用七八的, 规定东西, 沉重给孟西电图当局, 中华美丽集团所谓足用七九体, 军前没法的定十度情绪, 당계초친접계바초춘 당중앙키 청룡미리타 미리서구폐계치교수동규티 교용토 안랭은세퇴배내수샤휴 미리서구키 계용탄냠토 울주가주목터블라계카랑해 팀접진키 양람사바라교휴 점링키 양지편정수 록슈칼람망부협진 대자댄신 略계초배 외낭차와타 디기차와 민용와래휴 听啊, 康萨其丹키킹别, 新疆尼, 타즈, 계용키, 무지, 주리툰체, 뒤마라, 앙탕불리페, 사자르규르휴. 낭소도, 링류지야타, 지로툰주르소, 멍시주준레자 사바카직, 경유르툰규충해, 신류기 시균, 계용기 은툰도립규. 광시수, 투럽기레자, 빈루미수장부준해, 주신샤동투규바타, 디, 눕규감수주람사바되바마세, 럼규기미리카, 피게주주르, 구급사바준휴. 广西庄日人群众, 镇主街镇厅, 수도监制处以, 出帐, 吕英英起, 平路美术藏布局里, 庄日塔, 姚日, 苗日所, 成牛美日基督区域营巴塔, 美术藏布로, 出现下动图巴提, 四规铁大, 甘森乌规节사件台, 加速了卡桥培, 国业顿车都就是去, 前天团里, 基森塔, 多不切当瓦塔, 萨对基, 批解了规地动会, 努巴切入当瓦提, 路努不四规期, 美丽卡克忙错了, 雷秀库格塔, 雷对基, 地不安联忙瓦对于解决巴西。 城西联官派的, 你懂你修轮台, 你懂你修这样的旅派的, 让军中爱四规期, 团结人堂, 东部的国统局, 这出塔, 东面加斯尼, 国统局, 这街塔, 抽动出街派的派的, 罗瑞的强勇加加加塔, 成军阿帕瓦塔, 中文用给美日强勇规矩错别, 永不, 国持尼塔, 阿东古边台, 国持松塔, 西东古边派的派的, 加之松之苏西塔, 成军古派的一把事。 中华迷日集团所谓足用了规定当地, 迷日卡给普助南起, 罗森集团起, 中华迷日给地基点配中局, 娘土对吧他, 迷日家大的起, 乐清重振, 娘土龙聚西行雨。 第一个列库内比为内区, 第四季节盘生就是兄弟康起, 在你休息年, 龙海森起恰过军阿巴国族配, 绝对作为生就是雄寨从都, 热谈人不工作七八他。 계급조리타 응어소 접수주기 갱크르미네 롱아생기 차구중앙배신 랑계키 팀접생기 조리쿨규말라 강교되네 조리툴레기 르수레지툰부로 골통주를 치시당아동현신배지와유지무르나유 롱아생기 차구주시배 뒤죽도 랑계기 조리툰부로 루규정신기 둔통주를 뉴신유바타 조리킬레기 르수레기지툰부로 골통주를 치시레게유바시 杰克孔贝塔尤其乌连奇当作以孔明杰克主力塔我所撤诉聚集局长刘焕新奇龙阿金给杰克军阿帕的秋格日国三百主力库就来团体及三巧卡塞银行来跟做卡松出去提案来跟卡唐布尼主力女松了腾进前年主力登呢冲突巴塔主力谁呢牛头白马铁层地颠簸了送给巴铁设计我准拿去刘焕新奇库主铁 주리 영악도 신 딥주 체규 협대 동화타 주리 튕기 지기 섭수 약도 동화 주리기 뷰거 레소 동화타 총재 구코타 삼바 용화 치바타 구코테 주리 총재 더십 세링원의 숙치로 동화타 접수 주리 두송소기 체답 약고 죄바 원내 리디타 리디 충충 치바라 통신 치바 총재 원바 대토 동화 제체디 주리기 인공티 루튕기 추제토 네토바라 구디 동주신 Legan Khan Yibani, Juri Chapso La Tamzin Chenhe, Gekha Chime Juzu, Juburu Dam Tope, Genin Chagubata, Legan Khan Sumbani, Juri Tunle La Tamzin Chenhe, Tunle Jita Ta, Kodri Jita Ki, Buse Toro Ta, Lechu Chiru Dong Guba Jeshi Jisung Gu. Gekha Juri Ta, Ngoso Chaso Juki, Juran Xuanpa, Chen Yi Yi, Longa Zengke Chagu Junga Peshin, Bangmi Juri Chapso Ta, Buse Dija, 出具地塔连云起居路停着所真所起铁棍来密地直接杀对塔吞在杀对拉在杀对界抗救界地拉在西边天吞来进去规矩牌起杀对地塔对就行行我这难学第一个来库内被问的是现你书记年给自己一旁三角的兄弟看起将来三百套起别特别写片中国塔七节给三个月我这从头所预报塔
1: 卡就铁棍起，吐米西西，吐了三百，可以吹西皮，羊角三百的，也不叫这皮，就是人民的。中国塔七节给三个月塔，我这别的难学不行。接着秘书碰到习俗塔，秘书卡就来西，平东来跟人，怕难，你就在这里说一天，高桌加三塔，让点三对切皮，让给娘娘领月薪。卡就把秘书们的秘书怕了，没有高桌塔，把俺的亲笔亲自去养自己皮，没心归为东局就月皮。
2: 수냥대배고네가주천십속배천재정수랑배타용타가주기호도친용유로조준세배배특기냠산타겐심응원휴바시나모최딩기양당디네조드라피규르긴도장디네트탄달킹게니센시모디니두양룽디네공부에게트넘기성규르냠자리제시
0: 第一个来库那边问的是，伊人伊斯兰三七松马克在你说几年在这边呢？原来没特别彻底决心，可是根据这边那句三八团结，东都给铁棒加起了动画片，伊人给腾东提供铁棒塔军用一年买片，特具给库存，具体信息就不是。
1: 一人年少的起，二零四中起，配置西吉阳给年少的说白了，推荐这买牌，况且年少的说白，牛肉多，这就明白是一起举办事。一人真心前辈，在你说今年挑战前排了，冒出两百年送，这位东都党委电梯，一人给出行，团结出去了多军炮一百团，铁柱，两百出行，十几年少团，从举出行，送这十几一百事。一人后面这个俺的过去几天东，这位才举起，俺的铁柱给孟西这个团，伢来了穷棍插进水一百团，伢不吃俺下了，铁个了小电梯票解举办事。
0: 因其蹉跎鸟从采取兄弟抗起，在你说今年得叫当天，新宿都农浪街镇情况起出现些，和木子错开局内举个抗移民哈密国外我不及其拆卸机在规划有不谈，出现脱开民的代价引起解决。第二，来空地人体的得叫当配这个团结，你不提不是？人体我怎么做？
1: 农民出信息，和木子错开局内举个抗移民哈密国外我别就规划呢，出现难给明年了，美军中西炮一把事。第一个来困难被问的是，业绩内部玉米制作期，在你说今年挑战前排，城市三水连环牌，你去东土十七的清白电器，也门去米制作松山，与其他话就是去把马赛，每场谈动，用牛肉昂馒头做新鲜。
0: 第一个来困难被问的是，爹妈给五岁轮前来下去，在你说今年，爹妈他提醒，爹让用阿空格林兰林城去，二里他在你说年年纽约书，强烈他，奴家族全部抢买四块钱，爹家了兄弟家个设备，爹家垂钓起了明大规矩，引起挑战前去。文章爹妈给五岁轮前来下去，垂钓起十只团子，挑战前没把事。第一个来困难被问的是，爹今农村在你说今年，我在特别差一把事。
1: 年底，他们空谈挑战马车牌牌的牛肉从所集中看起，到我就把这几种小鱼、羊尾、马脚都弄起，推荐从所去人工提。
0: Somjere, Agu Gubju Kangata, Gursu Duntan, Garge Sinhe, Yasita, Chengjunga Jik Chapatan, Dawajuki Pare, Songso Ziru Chegu, London Bulunti, Maju.

0: 탑리 당 젠즈
1: 비리탕 냠레
2: 시디탕 공피
3: 점링기 티링 카상
4: 점링기 티링 카상
1: 생글랭게 공캄사 샴라 점링기 티링 카상 시베 리첸 수구힌 텐디 리첸키 낭튜엔조니 우링 시우 루규 링네키 링네 유고르키 제삼 사바수베고르타 싱치치웨 점링라 중크 취지타 중크 러츠 코드윈 시신 유베코르 동리 시히 보세링냠레라 균체미파 무유주기 춤제 도쿄 꾸디 당웨코르 급시피 중국타 아프리카 시디덴자 링디 니르웨코르 이집타 중크 저회 중국기 강규 람부사바 규구축배 거소히 샴르 팅디 레진키 낭튠 십트남 센런나 민세코 광동 신내 유고 튀미속배 어릴 양거 샵트타 싱치 팅접도 카제 차변제티 우린지 우유루규키 타슬리 중어 신내 유고 지투르 제삼 사바시 되파 거수 첨부터 비부터 Rumin Namliya, Jekui Chimbutipti, Genang Tu Lokji, Nangjong Jibye Hussim, Tiwe Chiru Chin Yubshi, Punin Ki, Fume, Sunu Yanga Ruka Ki, Sudu Kenta, Jigib Zijibu, Li Jun Hau Hi, Sangme Punin Ki, Yanga

0: 계체르 우닝 시후 로규 징니키 계차 추쇼 계체르 다유시 탈류 지사 퇴진 급소 광동 신친 링네타 유고 팅키 직주화 포메 쇼너 양거 샤브조루카 우르스 모스코소 서큐토 교티 조나 덴페 지사 퇴진키 덴지 제고르슈부타 테니 광동키 양거 샤브초 계지 지사 퇴진키 카디소 뒤말 차변치팀 숨부태임시 深圳 루카소페 사솜제베 샵초 용준키 우미진네슈샤 용준 차세타 리보르쿠진이 삼주낭 뒤티 게오페페 폭듄튜니스제베 덤규주유진 네동이슈저조류 이지야타 시디가즈치미 벤조냠레지수키 중쿠로히 전에 진내 제고 인폐 용준 샵주티 진대 둔베 최숨주 소진인네 진대 개베 최진인파 러그르히 안동 진내 규제 포장토 잡듄 팅이 뒤마체 유시 深圳 루카칸키 등위수지 양준키 巴斯总木塔 조선 千安 랑코르추주 카세당티 안동토 잡듄 다와용켄 首尔키 데모워 망부양두지 我就接不他 Demo Waman Pu, Kadito, Chapdun Chepe, Puxum Tan, Bethub, Gunzin Che, Tunis Chepe, Nantun, Sorto Yupsi. Taja Yungchun Sapcho, Gekub, Nubchung Urgula, Guti, Chapdun, Ting Sum Gil Sumju Subdun Chessin. Daken Rimzi Gimna, Meeting Chi, Sipjushi Chu Sin Huji Jusha. Wuling Rihu Lukuki, Rinne Chiketu, Geta Chupti. Jungchi, Michu Rinne Birita, Murjub Yamlela, Sunsu Jin Yujin. 也查了广东小区图那片揭阳中开别提揭查区地第二月国图用开揭客七南区月国路为参七个名不是能随天这些团别共建走你龙岩莫拉勒正别一个西片修建特别是多潮汕人内坛金星给新区自身什么团别龙岩提给能怎么写一起让小绿区图向揭查区域不谈 法兰西戛纳如下电影不是龙岩南区新罗州康堂唐人冲兄弟揭阳那中途巴林切不西隐形揭阳中区荣城区登岗重点区西区中区多三片龙岩南天王天影不是龙岩铁塘顿地揭阳区七度人民这三途切不堂人类乐电地烈日打回人类与国儿皮给给冷铺催息不切贴 揭阳那中，农具熊冷，龙岩南温偏，南温严格，拉索切又不是。揭阳那中，组织马脚皮给菜有公司，临近白天做起公司，领小东去。那中途，人是抢用追根，每天吃一两三鲜。他略当我准备菜端人去推进时，每天吃端来给月季，我就吃下。 西七中村推不当团体采取必行，多接三百张图，七对人民因为去决定作为社区主题。如果会龙岩塔，我送去派动人数，做给土白菜月经。西七中村党支部书记陈友坤去，给客气能去如果话还将忙不多。
1: 三九所推进他，艺术급速，年纪了越过的话，还将忙不多。民盲票，龙岩区潮汕七对人民人脸写到图片解决下。眼前给客区主席习近平去点序台，克格斯坦托，你多年是走出去，上海伢们正做给乌措了兄弟，克格斯坦他一进了给团村镇南岳不是。
0: 他定期参加团结伢们做工团结不谈，来往集团两名不，常用常听，特别多我接接听，交个去伢们来给团盟文件截图之物谈，过了这批就讲个具体谈，团过长途动画，我有谈定识别团员开展点评，给及继续去图库什么都有不是。
1: 这个企业研究堂这些门票准备别提，三只七十七苏格七十多堂，给及整了了特别宝贝给中华，他定期参加给及继续去西地用堂，电力了贵提，别给团员设计日过了二零零点六提，更多堂省省就为增零了，中规矩矩堂，中规老处扩展去又不是。
0: 天里六月交别弱的他，艰苦艰给客千不是银片，终归送念。天外迷信书，丁色书越解决多。天外长下六天。